EBN 한국어 방송 오늘의 말씀, 이번 주는 최동갑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최동갑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구원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있죠? 100세를 눈앞에 두신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님입니다. 최근에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을 또 쓰셨습니다. 이분의 책은 뭐 나오는 것마다 변함없이 베스트셀러죠. 아직도 왕성한 저작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1세대 철학자입니다. 서울대학교의 김태길 교수님과 숭실대학교의 그 안병무 교수님과 함께 친구입니다. 아주 절친한 나이도 같으시고 이 세 분이 한국의 철학기를 이끌어 가신 또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지성의 뿌리를 내려준 참 귀한 분입니다. 그분의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는 않고 교회 주변을 뱅뱅 돌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신앙인으로서 안타까운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퍼져 있는 그 기복적인 그 미신 신앙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떠납니다. 그런 기복적인 미신적인 요소가 어떻게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분들이 실망하고 떠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그 폐쇄적이고 안일한 생각 때문에 또 떠납니다. 교회가 형식에 치우치고 타성에 젖은 그 모습 크게 실망을 한다는 겁니다. 또 교회 지도자들의 독선적인 사고 방식에 환멸을 느끼고 또 젊은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기독교에 우리 한국과 민족의 미래를, 장래를 맡길 수 없어서 떠납니다. 이제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들은 이야기지만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도 크다고 봅니다. 교회에 왔지만 주변을 맴돌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정신 차려야 될 것은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만족하면 안 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란 생각도 잘못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 인격적인 개인적인 만남이 없으면은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할 수는 있지만 떠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교회를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참 뼈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국 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이 기복적인 신앙의 요소, 이거에 대해서 김 교수님은 원래 그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교육 수준이 낮은 사회에서나 발견되는 것인데 한국은 교육 수준이 엄청 높은데 이런 기복적인 미신적인 신앙 요소가 들어와 있는 것은 잘못된 교육 때문이다. 이분은 교육가로서 그렇게 보십니다. 교회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대변하지 못하는 어떠한 교리나 율법에 얽매여 있는 타성에 젖어 있는 이런 모습을 지적합니다. 종교의식이 인격을 앞섭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가 종교적인 것에 익숙하고 그와 같은 의식

0: 이게 참여했다 그래서 인격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인격이 바로 쓰고 신앙의 인격으로 살아야 되는데 의식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성취감을 느끼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과 우월감에 사로잡힌 독선적인 모습이 교회 모습이라고 그래요. 참 무섭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는 예수의 참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종교인의 냄새는 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없다는 게 그런 말입니다. 이분이 대학생들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학생들이 뼈 있는 이분이 뭐 대학 교수지만 크리스찬이니까 이분은 이제 뭐 장로나 이런 건 없습니다. 평신도 사실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이 교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뼈 있는 질문입니다. 왜 법정 스님 같은 분들의 글 불교 서적은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기독교 서적은 왜 그렇지 못합니까? 김 교수님은 고민을 하다가 답을 합니다. 스님들은 보편적인 생각, 인생에 관해서 글을 쓰는데 목사님들은 주로 교리나 신학에 얽매여 글을 쓰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계명이나 율법에 얽매이는 분이 아닌데 교회는 그렇게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떠한 그런 율법에 얽매이는 걸 싫어하신 분이에요.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분인데 교회는 왜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를 스스로 보여주신 분인데 교회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형식에 타성에 젖어있는 그런 모습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철학을 공부하신 평신도 신앙인의 눈에 비친 이제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많이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우리 예배 엄청 많이 드리는데 왜 예수님이 안 보인다 그럴까? 정말 참 우리 지도자들에게는 참 뼈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는 초대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정말 한국 교회는 예배가 엄청 많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수요일날 모이고 금요일날 철야 기도하고 주말에 뭐 목장 뭐 구역 모임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런데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인카운터, 미팅이 아니라 뭔가 주고받는 이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 모임이 생명이 없는 형식적인 그런 의식에 치우쳤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교회 주변을 맴돌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떠납니다. 참 굉장히 뼈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그 교리나 율법에는 익숙한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하라는 것에는 정말 충성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정말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종교적인 습관에는 철저한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정말 자기 삶 속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되면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안에 떠는 거예요. 큰 문제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이번에 한국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한국 가서 책을 좀 많이 샀습니다. 이 김용석 교수하고 하용조 목사님 책을 많이 봤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그분의 책도 제가 이번에 엄청 많이 봤습니다. 이분은 지금은 주님 곁으로 가셨죠. 근데 그분이 떠나기 전까지 보여주셨던 그 하 목사님의 그 모습은 정말 큰 감동입니다. 이분이 오로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 붙드세요. 평생을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온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분은 대학 다닐 때서부터 병으로 고생하신 분입니다. 피를 토하는 폐병을 알아서 대학 다닐 때서부터 고생을 하셨고 뭐 연예인교회, 온누리교회, 두란노 소원, CGN TV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 엄청나죠. 그 많은 것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라는 거 의심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에서 돈 벌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열정으로 그런 사역을 정말 무지무지하게 고생하면서 하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질병이 몸에서 끊이질 않습니다. 자기가 종합병원이래요.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폐병으로 고생하셨죠. 당뇨, 고혈압, 간암, 심근경색, 부정맥, 그리고 마지막에는 혈액투석까지 합니다. 이제 그분의 간증입니다. 일주일에 세 번, 3일이죠. 일주일에 세 번, 4시간씩 투석을 받습니다. 소변이 정상이 아니죠. 인공적으로 물과 노폐물을 빼내는 작업을 합니다. 간암 수술을 지금까지 8번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왜 응답하시지 않나 생각해 봤지만 하나님이 왜 나를 반 죽여놓고 살게 하셨나 싶어요. 그런데 내가 아프면서 그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요.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교만해져서 펄펄 날아다닐 것을 내가 너무 잘합니다. 내가 딴 생각만 하면 암이 생깁니다. 일종의 까불지 마라 뭐 이런 거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더 안타까워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주님 사랑하고 저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욕심 없이, 하나님을 위한 욕심이지 인간적인 욕심 없이, 명예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정말 어떻게 그 무지막지한 고생을 했어요. 막판에 몇 년 동안은 정말 살아있는 게 기적. 비행기 타고 최대한 대로 갈 수 있는 게 일본이에요. 간암 수술 8번 하니까 교인들에게 미안해가지고 미국에 와서 수술 받은 이후에는 악화되니까 자기가 비행기 타는 최대 거리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수술을 8번이나 받으셨어요. 누구보다 주님 사랑하고 열심히 일해온 그분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분이 이제 아주 크리에이티브하고 워크 오리엔트의 아주 전형적인 분입니다. 이동훈 목사님과 홍정길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게 뭐 기독교 4인방으로 친하시다 그러냐. 모임은 그런데 또 무슨 일 저지르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한 목사님은 일에 그냥 막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 주일에 3일을, 그러니까 한 주일에 절반을 병원에 가 누워 있습니다. 그 투석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피를 다 빼가지고, 우리는 신장, 콩팥에서 이걸 깨끗하게 해주지만, 피를 다 뽑아가지고, 걸러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 피를 다시 넣어줍니다. 이게 4시간, 5시간이에요. 그거 하고 나면 막 어지러워서 반나절은 또 고생한답니다. 일주일에 3일을 절반을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그 열심히 뛰어다니던 목사님이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이거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고생이 어떻겠어요? 진짜 막 터질 것 같고, 아까 여기 나와 있듯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굉장히 했는데 나중에는 그 병석에 누워있으면서 진짜 안식을 맛봤대요. 그렇게 안 하면은 한 목사님은 절대로 쉬고 그럴 뿐이 아니에요. 이게 뭐 인간적으로 그게 하여튼 체질적으로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주일에 서너 시간씩 자기는 편안하게 주님과 안식을 한대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픔이 됐고 고통이 됐고 불평이 될 수 있고 원망이 될 수 있는데 주님과의 편안한 안식이래요. 참 사실 하영조 목사님이 존경받는 이유는 그가 큰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5만 명의 교인 때문이야. 더 큰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가 크기 때문에 하영조 목사님을 존경하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분의 마지막까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마지막까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신 그 한 목사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참, 이분이 이제 마지막 가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떠나는 겁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헤어짐도 있고 영원한 이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이별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떠나보내지 말아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자기는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실수가 없다는 분을 자기는 절실히 느낀 거예요. 내가 아플 때, 아니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자기는 체험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고통스럽고 힘든 일도 즐거워집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불행한 일이 행복한 일로 변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하면서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 말에는 조금도 거짓이나 덧붙임이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다 압니다. 왜?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오직 예수. 한 목사님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우리 모두의 목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두의 목표고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종교를 보면은요, 어제의 놀라운 교훈이 오늘은 쓸모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의 교훈이 그때는 기가 막히게 적용됐을지 모르지만 이 달라진 환경에서 적용되지 않는 교훈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에 유니버셜 트루트, 보편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는 이유 무엇일까? 첫째는요, 예수님이 영원토록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셨다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거는요,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춘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흑암은 악과 그 다음에 무지와 그로 인한 고난과 고통을 darkness, 어둠으로 봅니다. 이렇게 악으로 인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큰 빛이 비친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 어둠, 사망의 그늘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에 똑같은 말씀을 이용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죄악으로 밀든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요, 적어도 악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신앙인의 모습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백성들.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빛이 비춥니다. 이게 이제 실감이 나지 않으면은요, 가끔 이제 어두워질 때, 아니면 이제 어두워지려고 그러는데 또 비가 와요. 비가 오고 어둑할 때 차를 타고 가는데 보면은요, 라이트를 안 끼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라이트를 안 끼고. 약간 좀 밝다 그러면 바깥에 가로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두컴컴한데 라이트를 켜지 않고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보다가 뒤에 이렇게 백미러로 보는데 뭐가 중간에 내하고 저 뒤에 차 사이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해. 가만히 보니까 어떤 차가 라이트를 안 켜고 달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떠세요? 그 모습이에요. 어둠을 헤매는 그 모습이 한밤중에 라이트를 켜지 않고 달리는 그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려움을 겪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피해를 주는 그런 모습이 이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흑암에 거하는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불을 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난 거는요, 창세기 1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생명의 삶 하는 사람들에게 첫 시간에 이 말씀을 꼭 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걸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신앙이 창조 신앙이라 그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게 우리 성경에 1절로 되어 있지만 고대 문서에는 이게 타이틀입니다. 1절은 타이틀이고 정확하게 2절이 1절입니다. 예, 창세기 이렇게 시작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창조 이전의 세상을 세 가지로 성경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세상을 대변하는 세 가지 단어가 뭐냐면 첫째, 혼돈. 두 번째, 공허. 세 번째, 흑암. 그런데 여기에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혼돈한 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공허한 게 채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어둠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요, 그냥 창조를 그냥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이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이 첫째는 뭐가 진리인지 몰라요. Confused. 이게 도대체 무엇이 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혼동이 옵니다. 두 번째, 공허해요. Empty.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뭔가가 있잖아요. 많은 걸 누리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더 공허하잖아요. 이 외적으로 많은 것이 발전되어서 사람들이 봤을 때 행복하고 좀 편한 것 같은데 마음은 그렇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갈수록 악해지는 세상의 모습. 아, 이게 기가 막히게. 창세기를 기록할 때 이게 하나님이 영감 받았다는 게 그냥 모세가 썼건 누가 썼건 그걸 뭐 알고 썼겠어요? 하나님이 써라고 뭐 진짜 무식하게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는 걸 이렇게 썼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의 모습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빛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혼돈해. 공허해. 어두워. 근데 3절에 빛이 쫙 들어가니까 혼돈한 것이 정리가 되고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Confused가 아니죠. 클리어,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공허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내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거 공허한 게 아니죠. 어둠이 아니죠. 죄악이 아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빛된 사람들의 이제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 가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영원토록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비춰주시는 영원한 빛이 되시기 때문이다. 마태는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받고 복음 증거하러 가실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고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요. 27장 45절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둠이 임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거기 있습니다. 어둠을 비치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은혜의 증거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이 말입니다. 이걸 또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착한 사람들만을 받아주고 악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대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 종교의 모습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을 받아주고요 악한 사람을 버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은혜로 받아주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이 있다면은요, 그저 잘하고 충성된 사람을 받고 이 못된 죄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쉽게 남을 정죄하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나도 죄인인데. 그럼 안 되죠.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 착한 사람 받아주고 나쁜 사람 버리는 종교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아들인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내가 아니잖아요.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하는 것이 일반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게 이제 은혜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은혜라는 게 사실 예수님이 당하신 것인데 대속인데 이거를 무조건 공짜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좀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이 엄청난 희생을 당하셨죠.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가 고통당할 때 부모가 뭘 못하겠어요. 왜? 내 거니까. 이게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통당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뭐 와닿지가 않는데. 여러분, 자녀가 고통당하는데 여러분 뒷짐을 쳐다보겠습니까? 내 자식인데? 그건 없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은 정죄. 그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지 특정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 특징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착한 사람은 받아주고 나쁜 사람들 배제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네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나 개인에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이 뭐 했는가, 내가 뭘 했는가가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이 뭘 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것을 바라볼 때는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왜?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내 믿음의 대상이 뭘 했나를 믿고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확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니까. 다르잖아요.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뭐 마틴 루터 이렇게 했잖아요. 인간적인 노력을 해야 확신이 온다고 보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들에게 복음의 가치를, 기독교의 진리를 현대인들에 맞게 잘 증거하는 목사님이 팀 켈러 목사님이잖아요. 이제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복음서, 성경 전체가 아니라 특별히 복음서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복음서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이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 했나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를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내가 뭘 해야 성취감을 얻으려는 이 생각이 버려지지 않는, 이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 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는 확신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습을 좀 회복하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 저는 무슨 하영조 목사님의 겪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뭐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강조하는 이유는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빛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수단으로 채울 수 없는,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과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영원한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쁘잖아요. 그거 바라보니까 기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의 증거, 십자가로 인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한 것이 없지만 나를 위한 내 믿음의 대상이 이룬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될 대상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꾸 나를 바라보고 내가 뭘 했나를 쳐다보니까 거기에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묵상의 대상은, 아니,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믿고 따라야 될 대상은 내가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이 무엇을 했는지, 그분의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분을 가슴에 품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 오늘의 말씀 최동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리셨습니다. 말씀을 전해드리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해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간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향해서 이 다음에 가서 꼭 천국에 갈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이와 달리 사람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으며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죄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셔서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주의 뜻을 따라 성경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는 주의 뜻을 따라 오늘도 말씀에는 부산 말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두식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44편에 있는 말씀으로 자자손손 전승될 신앙, The Faith That Has to Be Inherited to Posterity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하는 것은 물질적인 유행의 재산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무형적인 자산이 더 중요하죠. 집과 땅은 있으면 물려주고 없으면 못 물려줍니다. 성질머리와 빚은 안 물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물려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죠. 복음을 살아내는 걸 믿음이라 합니다. 한마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전승되어야 합니다. 부모 세대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물려줘야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이 있도록 믿음의 금자탑과 기념비를 쌓으며 잘 믿어야 합니다. 적당하게 대충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산만 물려주고 신앙은 못 물려주는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소중한 우리 자녀들이 유산만 물려받고 신앙을 못 물려받으면 제2, 제3의 탕자가 속출하게 됩니다. 신앙을 물려주는 최고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4편 1절에 보니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려줘야 합니다. 신앙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죠. 학원에만 보내고 학교에만 맡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입니까? 어떤 신앙을 전승해야 합니까? 본문 시편 44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로 3절, 6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성공과 승리 중에 신앙의 자세를 알려줘야 합니다. Our attitudes of faith in the midst of success and victory. 이걸 모르면 교만해지고 자아도취에 빠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쉽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공과 승리를 주실 때 그것을 내 잘난 탓으로 돌리면 큰일 납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에 돌아가야 할 크레딧을 내가 꿀꺽하고 삼켜버리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유다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1세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명연설을 하며 백성들의 환호를 받고 인기 절정에 이르렀을 때 사도행전 12장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0: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트라에서 전도하다가 출생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선천적인 앉은뱅이를 예수님 이름으로 고쳤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강림했다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며 그들에게 절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며 높였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으며 사람들을 말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며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I owe what I am to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부모 세대가 자손들에게 물려준 신앙을 소개하면서 3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시편 44편 3절,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늘 넘어집니다. 뭐 하나 이루면 꼭 내가 대단한 것처럼 여깁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훨씬 많음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고 믿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시편 기자는 6절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시편 44편 6절.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내 승리도 하나님의 것이니 나는 활이나 칼이나 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던 다윗의 신앙 고백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시편 44편 8절,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결국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룩한 습관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축구 한일전 봤습니까?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연장전까지 120분의 사투를 마친 선수들이 금메달이 확정되자 그라운드에 꿇어앉아서 감사기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셨습니까? 인생의 크고 작은 성공과 승리의 순간에 내 노력과 내 실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44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고난 중의 성도의 자세입니다. 17에서 18절 말씀이죠. Our attitudes of faith in the midst of troubles. 인생은 파란만장합니다. 성공과 승리의 환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과 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야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간이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법을 지도하십니다. 고난은 필수입니다.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꽃길만 걷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 중에 믿음이 드러납니다. 시편 44편은 9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고난의 문제를 다룹니다. 인생의 황금길이 끝나고 고난의 거친 광야에 접어들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장밋빛 꽃길과 탄탄대로가 사라지고 어둡고 긴 터널에 접어들 때 고난 중에 하나님 백성인 성도가 취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주를 잊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Never forgetting God. 17절에 보니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삽니다. 9절에 보니 욕을 당했습니다. 10절에 보니 미움을 받았습니다. 11절에 보니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12절에 보니 팔려감을 당했습니다. 13절에 보니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니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었고 사람들의 머리 흔들매 대상이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니 능욕과 수치를 받았고 16절에 보니 비방하고 욕하는 원수와 복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최악의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우울증에 걸려서 절망 가운데 삶의 소망을 다 놓고 말 때에 17절에 보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낙심하며 주님을 잊고 사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주를 잊지 않은 삶은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는 삶으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는 것이죠. Never disobeying God's covenant.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약속을 믿으며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약속 안에서 사는 백성이죠. 언약 백성은 세상의 헛된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의 헛된 소망에 현혹되지도 않습니다. 언약을 버리거나 어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고난이 몰려와도 하나님을 기억하면 언약 안에 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번째로 마음이 위축되지 않습니다. Never losing heart. 18절에 보니 마음의 위축이 되지 않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turn back, 즉 뒤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마귀 편에 붙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위축되고 겁먹어서 믿음의 거룩한 순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큰일이 생기고 설상가상의 상황이 연속되어도 믿음으로 담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일 아닌데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에 대열해서 낙오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쫄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일에도 마음이 위축되지 않겠다는 이런 고백은 더욱 담대한 고백으로 연결됩니다. 네 번째로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Never straying from God's faith. 18절 하반절에 보니 걸음도 주를 떠나지 않고 믿음의 정도를 걷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수록 믿음의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고난이 오면 정신 차리고 더욱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쫄지 않고 내 믿음을 보고 마귀가 쫄게 되겠죠. 오늘 시편 44편을 관통하는 마지막 세 번째 핵심 내용은 믿음에 근거한 마음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The secrets of the heart based on faith. 본문 시편 44편 20절과 21절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손을 이방신에게 펴지 않는 것을 한마디로 마음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의 비밀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에 근거한 마음의 비밀이 가득해야 합니다. 뭔가 숨기는 비밀이 아니라 더럽고 추하고 충격적인 마음의 비밀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마음의 비밀이 우리의 속사람을 장식하고 지배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까? 디모데 전서에 보면 집사들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만 됩니다. 교회 나와서 학습과 세례를 받고 나면 자동으로 집사가 되는 줄 아는데 그래서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위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비밀을 가져보셨습니까? 왼손도 모르게 오른손으로 선을 행하고 귀한 물질을 선교와 구제에 내놓고 기도의 골방에서 시간을 보내며 말씀 묵상으로 사색하며 찬송을 듣고 부르는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 친밀한 영적 동행을 즐기는 믿음의 비밀이 쌓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하기 부끄러운 비밀만 가득합니까? 이 가을이 깊어지는 계절에 우리의 마음에 믿음에 근거한 거룩한 비밀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크리스천 초중고등학교를 세워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사역자며 베스트셀러 전도는 어명이다의 저자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말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을 겪을 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가끔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벌리신 팔만큼 넓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갓난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확실하며 더 지속적인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며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지금 한국어 방송 무료 성경대학에 등록하시면 성경교리 연구를 통해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분야, 즉 피아노나 농구나 헬스 등의 분야에서 좀 더 나아지는 모습을 원한다면 규칙적으로 연습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규칙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습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갖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매일 빠짐없이 하루 한 번은 세상에 대해서 닫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 없이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재림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영적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분부하셨던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값진 열매가 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 선교의 동역자가 되신다면 여러분의 물질적 후원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도 청취자님들의 100% 후원으로 운영되었던 저희 BBN 방송을 통해서 무려 2,000명이나 넘는 구원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이와 같은 온전한 열매가 맺히도록 여러분께서 지속적인 BBN 방송의 후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방송을 후원해 주실 때에는 저희 BBN 방송국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에 관한 다양한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0: 구원의 선물을 온 땅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

0: 초기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교회에 대한 핍박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동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즉 일말의 사건들이 다른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았고 그로 인한 기적들을 목격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교회는 처음 보는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성도들을 떠나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 두려운 눈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들이 교회에 대한 반감을 암암리에 가지게 했다. 그리고 그 반감은 곧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이 됐고 그들의 방해는 예배 때마다 적지 않게 일어났다.
1: 그런 가운데서 일본 정부가 개입된 교회와의 사건들은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위대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시점에서 교회는 반대를 넘어 정치적으로 개입된 무리들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0: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었다.
2: 밀어 넣어라!
3: 이거이 참말로 사단이 나는 것 아니네?
4: 아유, 기리게 말입니다. 오해하면 좋겠노.
5: 옷 다물고 있네? 입이 방정이란 말 모르네?
2: 니 뭐라, 내 말이 안 들리네? 우리 오만이! 우리 오만이! 오만이!
6: 덕세, 너 아직도 그 정신 못 차려 이렇게 온 거네?
7: 니 뭐라, 덕세. 고전 이 마음은 우리가 알겠지만 이러는 것은 아니디란네. 그러니까
2: 내내 오늘은 그냥 와시오. 내내 오만이가 마지막으로 믿고 죽은 예수 귀신이 대체 어떤지 내내 보려고 왔다 이 말입니다.
8: 뭐야 어드레? 그럼 솔직히 말하라오. 그렇게 말을 하고는 또 지난번처럼 난장판을 만들려는 거 아니네?
2: 내내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올 수가 없어서리 이렇게 술병을 들고 왔시오. 오만이를 죽인 귀신 앞에 가는데 어떻게 맨정신으로 올 수가 있겠습니까?
7: 아유, 아멘, 아멘.
6: 잘했구만, 덕세. 날래 들어오라. 날래?
7: 자, 어서 들어가자.
6: 여러분, 여기 길 잃은 양 하나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시다. 어서 맞아드립세다.

0: 뭐야? 지금 그게 사실인가?
1: 죄송합니다. 일 말씀이 없습니다.
0: 내 멍청이 같으니라고. 내 놈을 믿지 말라고 했지 않나, 놈을?
1: 한 놈은 믿을만 했는데.
0: 믿을만 했는데. 그놈이 예수 귀신의 일을 그르친 거라 이 말인가?
1: 그렇습니다.
0: 정지 맞춰! 이리, 어제 오늘 일이었나? 일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니 준비를 하라고 했잖아, 준비를!
1: 정말 죄송합니다.
0: 일이 왜 이리 꼬이나, 일이?
1: 글쎄 말입니다.
0: 군청에서는 평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눈만 뜨고 나면 일들이 펑펑 터지니 이거 일을 해먹을 수 있겠나? 일을 말이야!

0: 하나님은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셨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며 일본의 하수인 노릇하던 덕세 청년을 하나님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한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 겁니다.
1: 덕세라는 청년의 그간 소행을 잘 알고 있던 평양 사람들에게는 그 소식은 곧 이야기거리가 됐다. 그의 주님 영접으로 사람들은 일본의 만행을 더 알아가게 된다.
2: 네, 외놈들이 기방을 드나들 때부터 알아봤시오. 그 입에도 담기 더러운 비용을 우리 조선 사람들께 걸리게 한단 말입니까? 이러고 그런 것도 모자라 덕세 같은 사람을 시켜서 교회를 해방을 해. 참 이런.
3: 이 말로만 떠도는 소문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으니 이 놈들도 뭐라고는 하지 못할 겁니다.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자가 되게 하다니 네 생각으로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도저히.
4: 원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아니, 그 잊고 있었던 것뿐이지요. 그러니 나라를 이처럼 송두리째 빼앗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고요.
5: 그야...

0: 아, 이럴 말씀입니까? 외놈들이 또 어떤 일들을 벌일 줄 알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고요.
1: 그나저나 이 덕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대로 가만 놔두시는 건가요?
2: 당분간은 선교사들이 묶고 있는 거처에서 묵어야 할 겁니다. 외놈들이 가만두려 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 묵으면서 목사님들을 통해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면서 거듭난 사람이 돼야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하게 쓰실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0: 덕세 형제님.
1: 예, 목사님.
0: 덕세 형제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이전 것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습관이나 생각 모두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1: 예, 지금 버리고 있어요. 내래 그간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나는 것 하나하나 다 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살라고 하시니 기록해 살려고 합니다. 우리 오만이 못 가진 말입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운성.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2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1970년대부터 90년대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잘못된 이단교를 가진 잘못된 그룹으로 한국 교계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켰던 그런 단체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교단들과 교회들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을 여간 꺼리게 생각하고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패단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이단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까지도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이란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웃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힘써서 전도해야 하는 때가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는 전도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전도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데요. 그러나 우리 손에 전도의 도구가 들려져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BBN 방송에는 여러분이 이러한 전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명함 크기의 ITL 카드를 신청하는 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로 가셔서 라디오 방송을 클릭하시면 전도 도구란을 통해 ITL 카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전도 카드를 통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자녀를 뛰어난 사람으로 키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다니엘처럼 키우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소년 때부터 믿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뛰어난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녀, 믿음으로 사는 자녀로 키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자녀를 세상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0: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장에서 8장 말씀입니다.
4: 제5장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폈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0: 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지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이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에서 사는 요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딛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불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펴졌느니라.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궁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매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기어졌으며 그 말굽은 부싯돌 같고 차바퀴는 회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키어 염려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서 어두우리라.
1: 제6장.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

0: 돌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돌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으미로다. 때에 그 수랍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와서 이 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순이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1: 제7장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라왕 르신과 느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이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산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숩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라왕 르신과 느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구르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느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곤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멕색이요 다멕색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람의 머리는 사마리아여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처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에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새 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 내는 저지 많으므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 날에는 천주의 은 일천 개의 같이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료와 흉극이 날 것이라. 온 땅에 진료와 흉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료와 흉극과 달게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의 밟는 곳이 되리라.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사야 5장에서 8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신명기서 이제 오늘 2장 7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그 출애굽 40년 동안에 대한 어찌 보면 총괄적인 입장이 진술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내내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었고 그들의 당하는 모든 시련과 고통을 아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었죠 그게. 그런데 모세는 이에 대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는 표현으로 자신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러한 것은 다윗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시편 23편 1절 말씀인데요. 다윗은 이렇게 해서 담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니까 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것이 없이 담대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는 하나님 그분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너무도 귀했던 것을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부요한 삶을 약속하시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심으로 우리가 궁핍함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이와 같은 약속은 우리가 분명히 처음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손의 땅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께서 다른 족속들의 땅도 그와 동일하게 보호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9절 말씀 보고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그리고 이제 19절로 넘어가 볼게요.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특징적인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아주 그런 보호하심도 있지만 이방 나라도 이방 땅도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모압과 암몬 족속도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셔서 이스라엘로 그들을 치지 못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친족격인 모압과 암몬을 치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도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라고 봅니다. 다음 24절로 넘어가 볼게요.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자, 이스라엘은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의 땅을 지나면서도 그들의 땅을 점령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에게서는 식량과 음료까지 돈을 주고 사 먹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여기에서 그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그들의 땅을 통과하기 위하여 제의했던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로 29절까지 좀 긴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레못 광야에서 헤스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에게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느니라. 시온 왕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기는커녕 무장한 군인을 거느리고 나와서 대적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될 것인가 조금 심도 있게 보아야 될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30절로 32절 말씀을 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로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시온왕과의 싸움에 나설 때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 32절도 보면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겠다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33절 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정복하여 취할 것을 허락하신 땅은 처음에는 모압 족속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이 시온왕의 통치 아래 모압 족속을 몰아내고 그곳을 차지하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시온왕이 모압 족속에게서 그들의 땅을 탈취하는 것을 허락하셨으나 그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그를 죽이시고 그의 군대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의 성읍은 함락되었고 영토는 이스라엘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것을 상기시켜 그들의 용기를 주기 위한 자료로 종종 언급되고 있는 것을 승기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그들에게 당신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당신이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실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자주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더욱 보람있게 하고 남에게 유익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고된 시련과 나아가서 슬픔까지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명기 2장을 이제 마치고 3장으로 넘어가 보겠는데 신명기 3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에 대한 모세의 연설이 3장에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는 거기에서 아모리 왕이 대적한 사실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길에 주신 승리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3장 1절 2절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루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때 두려움 가운데 떨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안심시키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로 가보실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모리 왕 옥은 뭐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읍은 또한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뭐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4절로 가보실까요?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었는데 그 성읍이 60인이 곧 아르곤 오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랬습니다. 옥은 60개의 독립된 성읍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자, 신명기 3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3장 5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죠.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참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처럼 크고 견고한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을 대신하여 싸웠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후일 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장대하며 성곽은 하늘에 닿은 족속들을 대적하는데 아마도 커다란 용기와 위로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바산왕 옥이 얼마나 큰 거인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 가보죠. 르바인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람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아홉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니라 그랬습니다. 네,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1규빗을 18인치, 그러니까 한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렇게 계산할 때 이 침상의 길이가 길이로 본다면 한 4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킹 사이즈 그러나요? 그런 침대를 보면 상당히 크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4m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옥왕이 사용했던 침대에 비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것은 암몬 족속의 람바에 보관되어 귀한 유품으로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었으며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라 산지 절반의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라앗에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곤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으로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그랬습니다. 정복된 옥 왕국의 영토는 요단강 동편에 거하기를 택한 루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각각 배분되었던 겁니다. 18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그랬습니다. 선봉이 되어 건 모세는 이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단 동편에 거한 족속들이 다른 지파가 요단강 서편을 정복하는 일에 협력하였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19절로 20절을 봅니다.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밟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 하는 거죠. 그렇죠? 모세는 자신의 과거 하나님과 있었던 개인적인 사건 또 그가 장차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를 상세히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을 모세는 기록함으로 그 후배들이 앞으로 있게 될 여러 상황 속에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봅니다. 22절도 그런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 다음 23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권능으로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수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노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가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 참 모세로 본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하나님은 마치 훌륭한 부모가 자식에게 한 약속을 꼭 지키시는 것처럼 당신께서 하신 말씀에 매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야, 내 말은 그것으로 족하니라. 나는 그것에 대한 내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내 약속을 지키려 한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7절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임이니라. 참 이런 것을 본다면 모세에게 있어서는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40년 동안이나 약속의 땅을 대망해온 모세가 그곳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에 어찌 보면 동정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어떠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회개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면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8절 봐보세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이때 가나안 땅의 정복을 눈앞에 놓고 있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즉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각인시켜주고 또한 그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명기 3장 23절로 28절, 29절까지 이 모세의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뵈면서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참 간절히 구하는가, 아까 읽으신 것처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이걸 40년 동안 기다려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다시금 반추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성경을 가르치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질그릇 안의 보배.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질그릇 안의 보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질그릇 안의 보배. 예. 질그릇은 뭔지 다 아시죠? 진흙만으로 구워서 만든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질그릇은 윤기가 없습니다. 윤기가 없다 보니까 별로 이쁘지도 않고 값도 아주 쌉니다. 그래서 질그릇을 귀한 그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보물이 들어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질그릇을 보물단지처럼 정말 귀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7절을 여러분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뭐고 질그릇은 뭘까요? 질그릇은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보배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예수의 생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주

라는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까? 상처도 잘 받고 병에도 잘 걸리고 그리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자신들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능력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리실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보배가 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하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하고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왜 그 밭을 샀을까요? 그 밭에 있는 숨겨진 보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 보화를 몰라요. 근데 자기만 알고 있는 보화예요. 그 보화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마치 그것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이라는 말 대신 여기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이 말씀을 읽어도 의미가 잘 통합니다. 4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소유와도 소유와 바꾸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분이라고 저희들 믿습니다. 맞죠? 예수님보다 우리에게 더 귀한 분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왜 예수 믿나?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왜 교회 가서 저렇게 하고 있는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한 분이니까 우리가 날씨가 좋은 이런 날에도 이곳에 모여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는 이유도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된 것도 결국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심히 큰 능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심히 큰 능력.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사도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았는데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와 같으신 분입니다. 자, 8절 9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표준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0: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질병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라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뚜기 같습니다. 오뚜기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딱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악인을 한번 탁 쳐서 넘어뜨리면 그걸로 끝이지만 우리 의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강한 사람들이냐? 제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약해 보입니다. 약하니까 뭔가 의지하고 싶어서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약한 사람들로 봐요. 술도 한 잔 못하죠. 뭐 어디 가서 남자처럼 뭐 재미나게 놀 줄도 모르죠. 그러니까 아주 우습게 봐요. 우리를 약한 사람으로 봐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 역사를 보면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황제들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까? 그런데도 보세요.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죠. 날이 갈수록 기독교인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밟아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핍박해도 교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핍박하면 다른 데 가서 또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 생명력이 이어가지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넘어질 것 같은데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좌절할 것 같은데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은데도 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뭐 우리가 특별히 뭐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보배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뭐 육신도 약하고 별 볼 일도 없고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보배이십니다. 또 왜 예수님이 보배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죽음이 늘 우리 가까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죽음을 가까이 느끼며 살아야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는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사도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는 이 말은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이 이렇게 죽음을 가까이 느끼며 살아있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도 그저 평범하게 또 참 세상적인 그 기준으로 아주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 참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이 고난받게 된 그것을 10절에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11절에서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의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었거든요. 그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죽음의 위협 속에 늘 살았지만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0절과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1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늘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지만 너희는 너희 고린도 성도들은 우리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러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죽음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었죠.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는 거 다 싫어합니다.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또 23절에서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니까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다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는 왜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의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이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죽음 따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여러분 죽는 것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시면 베드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여기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뭘 했다 그랬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잠이 안 와야 되는 게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사도 베드로는 이제 날이 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주 단잠을 잤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배짱이에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었고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잠잘 수 있었던 것이죠.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빼놓고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그들 속에 있었고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아, 나도 죽으면 주님처럼 저렇게 다시 살 수 있구나. 그들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않냐고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로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죽음이 두려운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죽음이 두렵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없든가, 아니면 예수의 생명이 있기는 있는데 아주 약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심으로 예수의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또 생명이 있기는 있는데 아주 약한 크게 역사하는 그런 분 계시면 여러분 믿음을 조금 더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죽음 전혀 겁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참 보배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귀한 분이십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더라도 죽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그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늘에서의 또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늙는 것이나 죽는 것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죽어도 우리는 또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은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은 질그릇이거든요. 질그릇은 여러분 금이 가고 깨지고 결국은 이건 언젠가는 못 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육신을 질그릇에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탁월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질그릇은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우리 육신은 하나님께서 뭐로 만든 줄 아십니까?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질그릇이에요. 흙, 이 흙덩어리입니다. 흙덩어리.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 결국 이 몸도 질그릇처럼 깨지고 망가지고 결국은 못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우리 육신의 생명은 이거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7, 80년, 뭐 8, 90년 살다가 끝나는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날이 가도 우리가 늙어도 그 생명은 늘 새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병들고 늙고 죽는다 해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18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가 누릴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참아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과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포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왕자의 공주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평안한 삶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는 그거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낙 다 거절하고 기꺼이 고난의 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잘 참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고난 후에 영광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도 더 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살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귀중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다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한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마음 두지 마시고 영원히 있을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 이거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풀과 같은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재물,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 사람들인데 여러분 영원히 살 사람답게 영원히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권세, 명예, 재물 이런 거 추구하지 마시고 정말 영원히 있을 것들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 영원한 천국 이런 거 바라보고 이런 거 사모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는 것 생각하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배를 지금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보배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돈이 좋고 권세가 좋다 해도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이 세상의 권세, 명예, 돈 이런 것은 배설물이라 그랬습니다. 배설물.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생각했던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열심히들 뛰고 있는 거죠.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있을 것,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정말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 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에이브람 링컨에게는 스탠톤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스탠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링컨을 온갖 말로 비난하고 무시했던 사람인데요. 하지만 링컨은 끝까지 참으면서 그를 국방장관에 채용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가까이 두면 안 된다고 만류를 했지만 그래도 링컨은 스탠톤을 장관으로 세웠고 세월이 흘러서 링컨이 암살되었을 때에 스탠턴은 관곁에서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찍이 보지 못했던 세계 역사의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여기에 누워있다라는 고백을 말입니다. 사랑으로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을 이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이브람 링컨의 위대함은 잘 참는 데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잘 참을 수 있으십니까? 이 시간 찬양을 들으시면서 나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비비안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안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완벽하는 거죠. 왜? 수요일서 11조 다 한 거예요. 모든 율법 613개 다 지키게 행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성경에 내 이웃을 사랑. 그런데 내 이웃은 누구예요? 같은 유대인 안에서 율법 지키는 자들 사랑하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신에서 뭐라 그래버려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건 장로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그렇게 들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결국 예수님의 핵심 강요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들으실 말씀의 제목은 가장 큰 계명 후반부 말씀입니다.
0: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해 주는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모든 구약의 그 율법의 핵심 줄거리인데,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못 지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나라가 많은 것을 통해서 왜 인간이 자기의 율법 지킴이나 인간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실 구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라니까요. 모세 언약보다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일방적인 은혜 언약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430년 뒤에 모세 언약이 나온 것은 왜 모세 언약이 나온다고요? 봐, 어떤 인간도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 언약 먼저고,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이 나오는 거죠. 새 언약이 구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도 일반적인 은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율법이 들어가는 거죠. 왜 율법이 들어간다고요?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을 어디에 가두는 역할을 해요? 죄 아래 가두는 역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죄 아래 갇혀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죄 아래 갇혀있는데 똑같은 죄인들이요. 솔로몬, 다윗도 무슨 죄 지었어요? 간음하고 살인했어요. 지난주 오후에 질문하신 분, 다윗 지옥 갔을 때 천국 갔을까요? 다윗 지옥 갔을 때 천국 갔어요. 간음했는데요. 살인했는데요. 그 다음에 회개했잖아요. 그죠? 회개했죠. 나단 책망. 근데 다윗 죽을 때 어쩐지 아세요? 솔로몬 보고.

그래서 죽여내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언약이 담기면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고요. 아무리 건강히 잘 먹고 잘 살다가 고통도 없이 죽어도 그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 안 담기면 그건 지옥 가는 죽음이에요. 이게 가장 간단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는 하나님의 사랑, 내 예수를 내 몸에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는가? 어느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병행 구조를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중에도 서기관이 나올 수 있어요. 서기관은요, 서기관은 율법 선생 정도가 아닙니다.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율법 선생보다 높은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 율법을 필사할 때에, 제가 옛날에 사본학 볼 때에 사본학 공부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로 필사를 하냐면요, 창세기부터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만 예를 들읍시다. 모세오경을 필사를 하면 어마어마한 내용이잖아요. 글자를 옛날에 어떻게 한자 한자 새기듯이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한자 쓰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모욕을 해야 돼요. 붓을 새로 씻어야 돼요.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목숨을 다해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렇게 필사를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검사를 한대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다섯 글자인가 아마 그 세 글자인가 그럴게요. 다섯 글자를 예를 들어 다섯 글자. 다섯 글자 이대로 틀렸다면 그거 고쳐서 쓸 수가 있어요. 사본을. 만약에 그렇게 성경 전체를 필사를 했는데 다섯 글자 이상 틀렸으면 그 전부를 어떻게 해요? 파괴해버려요. 여러분 성경 필사 해보신 분 1년 걸립니다. 1년 넘게 걸릴 거예요. 아마 몇 년 걸릴 거예요. 그런데 다섯 글자 틀렸다고 어떻게 해요? 필사한 거 다 찢어버린 거예요. 이 정도로 율법에 대한 경외심은 우리의 상상을 불허합니다. 그러한 서기관이에요. 율법 선생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이 서기관이라는 것은 율법 바리새파 중에서 율법 선생 중에서 서기관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대답을 잘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한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 항상 어떻게 하여? 역질문하세요. 이게 랍비의 방식이에요. 역질문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아직도 이거는 누가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들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라.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서기관 놀라운 표현이죠. 구약을 통해서 뭘 알았어요? 전체로 드리는 그러니까 소를 통째로 잡아 바치는 뭐요? 번제보다도 또 각종 헌물과 제물보다도 뭐가 낫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이 낫다라고 했어요. 놀라운 이 해안이에요. 서기관들이 이 정도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러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다. 서기관도 꼼짝 못했으니까 이제 누가 예수님께 질문도 못하잖아요.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다. 근데 이 서기관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그러면 이 사람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모르지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고 나중에 예수님 안 믿었으면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까워요. 이 내용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구약은 제사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죠. 그런데 그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건 아까 제가 어린아이가 이거 줄게요 그거 바깥 먹읍시다 하나 고놈하고 똑같아 내 누집 아들로 내 말은 안 해요. 예. 그럼 그놈은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제사가 뭔지를 모르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담겨져야 돼요. 그거 없다면 헛짓한 거예요. 헛짓. 두고 성경 보죠. 이사야 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10절부터 보죠.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기울지다. 이거 누구 보고 소돔에 관한들아.

0: 만나느라 그래요? 예루살렘 지도자들 보고, 예루살렘 제사장들 보고, 예루살렘 왕들 보고, 예루살렘 서기관들 보고, 예루살렘 율법 지키는 그들을 보고, 소돔의 관원이라 그럽니다. 고모라의 백성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법에 기르기우를 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소한제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향한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런히 재물을 바쳤습니다. 얼마만 재물을 바쳤어요? 절기를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린다, 제발. 그런 짓 하지 마라. 내가 그런 거 지기에 곤비하다. 왜 그렇게 되었어요? 왜 이런 말씀하세요?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뭐라고요?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이게 뭐예요?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게 뭐예요?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런 거 다 제쳐두고 고아 학대하고 과부들 재산 빼앗아 삼키고 그러면서 요 앞에 재물 바치면서 나오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내가 질린다. 내가 네 속을 아는데, 내가 네 속을 아는데 그런 짓 하지 마.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한 거예요. 유다가. 예레미야 7장도 보시죠. 이사야 바로 뒤에 예레미야 7장 8절입니다.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평소에 삼은 뭐예요?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는, 즉 돈을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우상신을 섬기면서 안식을 되니까 어디로 왔다고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 일어났을 때 구원파 말 많이 나왔잖아요. 구원파의 교리를 한번 구원받으면 끝이기 때문에 저런 악한 짓을 한다, 그런 비판들도 일부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왜요? 나 오늘 십일조 많이 들고 왔어요. 나는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요. 나는 번제를 드려요. 나 그렇게가 구원받은 백성 맞지요? 잘 보십시오. 내 이름을 이렇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고 이 짓 하러 왔지. 세상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야, 교인들 너 참 좋겠다. 일주일 날 제일 실컷 짓고 교회 가서 용서해서 돈 좀 내면 용서 다 받고, 아, 그게 좋겠다. 이게 교회를 비판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얼마든지 이렇게 이용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도 이렇게 뭐 해서요? 이용하고 있잖아요. 안식일 제물 좀 바쳐놓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 거짓된 구원의 확신 가지고 또 제지로 또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성전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도둑의 소굴.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성전 어떻게 해요? 부숴버리잖아요. 도둑의 소굴이에요. 오늘도 교회가 이 모양이라면 교회도 뭐예요? 도둑의 소굴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말씀 언제 선포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여호와의 집 성전 문 앞에서 서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오는 자들아,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너희 길을 행위와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안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거 왜 옵니까? 아, 예배당에 와서 예배들, 왜 옵니까? 예배들, 이 예배당 아닌데요. 거짓말입니다. 이 예배당이 한 거짓말입니다. 이 성전이 거짓말입니다. 그거 안내하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그거 하지, 예레미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길고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자의 피를 흘려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 망한다 이거예요. 이게 종교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서기관은 뭘 알았어요? 제사보다도, 그죠? 제사보다도, 절기 지키는 것보다도 뭐가 중요함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함을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뭐로 나타나야 돼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지금 천국에 가까이 들어왔다. 너 구원 얻을 때 가까이 왔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어떻게 된 일은 몰라요. 한 곳 더 말씀 보시죠. 평행구절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했는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 앞에서는 어느 개미 큰 개미인가 했는데 여기서는 똑같은 질문에 뭐라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어? 이렇게 질문했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딱 역질문하죠. 예수님이 역질문하세요. 랍비의 어떤 가르침 이거 역질문. 그래 네가 율법 선생인데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역질문하세요. 율법 선생님 대답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읽는 게 참 좋죠. 아, 이렇게 입장을 이렇게 바꿔서 보게 하시는 거 풍성해지는 거죠. 대답에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확한 대답해요 안 해요? 했어요. 율법 선생,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뜻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율법 613가지를 지키는 것도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613가지를 합쳐하면 10가지인데 10가지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람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예수님께 질문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요렇게 행하라. 그러면 너 영생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요 질문을 했을까요? 자기는 평소에 뭐는 하고 있다? 하나님 사랑은 완벽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완벽하는 거죠. 왜? 수요일서 11조 다 한 거예요. 모든 율법 613개 다 지키 행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성경에 내 이웃을 사랑. 그런데 내 이웃은 누구예요? 같은 유대인 안에서 율법 지키는 자들 사랑하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신에서 뭐라 그래버려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건 장로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그렇게 들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결국 예수님의 핵심 강요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말씀을 완성하고 계신 그 예수님 말씀을 주신 그 예수님께 아 그러면 이웃이 누군데요? 뭐 하려고 그렇게 보였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질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래놔야 질문한 지 안 하겠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진짜 모르면 질문하세요. 부끄러워도 괜찮으니까 얼굴 벌개져도 괜찮으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딱 질문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종교적 의식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죠? 이미 우리 성경 다 찾아봤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종교적 제의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뭘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이웃이 누구냐고 물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지잘난 짓 좀 해보려고. 그때 예수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웃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만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왜 제사장이 피하여 갔을까요? 강도 만나가 부정한 핀 붙으면 안 되잖아요. 제사 지내러 가야 되는데 거룩한 하나님 일을 하는데 또 이와 같이 하는 레위도 성전 봉사에서 그 부정한 거 강도가 피해서 가보는 거죠.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은 지금 누구를 열받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잘 섬긴다는 하나님 자신을 열받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 완전 열받게 하는 거잖아요. 제사장 까버리잖아요. 레인 까버리잖아요. 총회장, 노회장 다 쳐버리는 거예요. 목사 다 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사마리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이런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 개같이 치고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주인으로 등장시켜버리죠. 영향적 그가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며 이르되 이걸 가지고 신약 구약 줬대. 그렇게 알레고리를 푸는 거 아닙니다. 그냥 두 데나리온이에요.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나 이 바리새인이 사마리아인이라 하면 그럽다는 입에서 말하겠으니 뭐라고 말해요?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입니다. 그래 너도 같이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 이웃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었으니까 비유해서. 그러면 진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푼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우리의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럼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또 뭐예요? 이런 질문하면 또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죠. 예수님 사랑한 게 뭐예요? 요한 1, 2, 3서에서 나와요. 제가 마태복음을 하고 나서 이제 끝부분을 다 가니까 뭐 1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남은 부분은 1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음에 뭘 할까 생각하다 요한 1, 2, 3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한 1, 2, 3서는요. 요한이 딱 한 가지 얘기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서로 사랑하라. 그거 한 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럼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뭘 아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인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고 예수님의 십자의 살과 피로 인하여 내가 새로운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과 서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부모님이 딸을 딸이 이제 미군에 지원해서 평택에 근무하는데 꼭 한번 가발해서 오늘 왔잖아요. 왜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시 반쯤 되어, 좀 일찍 와서 교제를 좀 하고 10시 반쯤 지나니까 이 주영 씨가 뭐라고 하냐면, 아, 시간 다 돼가는데 빨리, 예배 시간 빨리 가야 된다고 해서 앞에 와서 앉았던 거예요. 정말 감사해서요. 복음을 알아듣는다는 거. 복음을 교제한다는 거. 이게 뭐예요? 서로 사랑해요. 제가 처음 봤잖아요, 오늘. 물론 이제 연락은 미리 어머니부터 받았습니다만은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어떤 그의 서로 사랑인가 한 것만 보면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더라. 우리 복음은 뭘 줘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진리는 뭘 줘요? 자유를. 근데 자유를 가지고 뭘 삼았어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이용해 먹는 그 인간들이나, 복음을 가지고 이용해 먹는 인간들 똑같잖아요. 이걸 육체를 길을 가지고 자기 사랑하기 바쁘고, 돈 벌기 바쁘고, 쾌락 사랑이 바쁘더란 말이죠. 복음을 들었다는 자들 가운데. 정말 복음 들었을까? 의심이 돼요. 정말 복음이 그 마음에 새겨졌을까? 의심이 될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자유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뭐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온 율법이 다 이루어졌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뭐에 이루어졌어요? 내 이웃 사랑. 내 이웃의 1차적 이웃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정말 예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를 사랑해요? 나 돈 사랑하고 싶은데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해요? 나 살고 싶어요. 더 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당에 나왔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라고 해요. 신앙상담단에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제 복음을 알고 내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막 이렇게 복음을 올리는가 십자가 복음을 보니까 온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고 욕을 해요.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답을 간단하게 했어요. 사람은 살고자 합니다. 사는데 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복음은 죽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저도 창원시 연합에서 이단성 있다고 조사하라고 편지가, 공문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요, 세상에서 뭘 볼 수 있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거 준다 그래서 안 준다 그랬어요? 안 준다 그래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살과 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에요.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하늘나라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죠. 이게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니까 세상에 내가 죄인 줄 알아요. 내가 진짜 피조물 주제에 감히 창조주를 살해한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사용설명서대로 안 하다가 사용설명서 찢어버린 게 우리예요. 사용설명서를 찢어버려서요. 사용설명서가 이 땅에 인격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싫어서 버렸어요. 누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보암직한 예수, 먹음직한 예수, 세상에 자랑이 될 만한 예수를 전하면 그건 가짜 교회예요. 사람들에게 싫어버림 받은 예수, 저주받아 죽은 예수, 미련하고 어리석은 예수. 그런데 그 예수의 죽으신 건 부활 안에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들이 담겨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전하고 나누는 것이 뭐예요? 지금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 알고 그 예수님 누군지 말하고 그 예수님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은 너도 압니까?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는요, 죄의 몸은, 이 죄의 몸 멸해져요. 오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의 몸은 멸해져요. 그 멸해지는 이 죄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담겨졌다면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영원한 생명을 담은 거예요. 천하는 불타 없어질지라도 예수의 생명은 영원하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다면 어찌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건 아직 가짜예요. 우리 아직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 사랑하는 건 가짜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런 기쁨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세상에 주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 전부가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이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정말 그 사람 새 가족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새로운 가족이에요. 그를 만나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를 만나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아도 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 교회 이 목적 저 목적 다 날아가야 돼요. 교회에서 이 목적 저 목적 헛된 목적 다 날아가야 돼요. 한 가지만 남아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 뭐 때문에? 당신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하여 제사함 받았습니까? 정말 성령 임한 거 맞아요? 우리 한 가지 죄뿐인 줄 알아요? 왜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만이 우리의 의가 되는지 그거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 사랑을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맛 못 봐요. 부분적으로 맛보고 희미한 거울을 보듯이 보듯이만 이제 우리 지금 오시는 그날에 그 사랑의 완성이 나타날 때에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요. 그 사랑을 알게 되는 나라. 그 나라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예요. 그 사랑의 완성이 십자가로 나타났고 그 십자에 나타난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자들끼리는 서로 사랑하지 말라고도 사랑하게 되는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들을 우리가 적어도 교회에서 부분적이나마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핵심, 모든 성경의 핵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만 하는 이런 우리들을 말씀으로 부수어주시고 깨어 부수어주시고 죽여주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을 담겨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면 거듭나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 태어나는 것을 말하지요. 한 번은 육신의 몸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며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꼭 거듭나셔야 합니다. 거듭남, 가장 중요한 일이며 우선해야 할 일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좇아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세웠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자 뜻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 묻혀 살면서 영적으로 순결을 지키고자 끊임없이 뜻을 세우고 그 뜻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당신이 세운 그 순결의 뜻이 끝까지 지켜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다 24시간이라고 하는 똑같은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러나 어느 선교사님이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글귀 가운데 시간은 잡을 수는 없어도 다스리는 법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선교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1: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저희 BBN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방송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좋은 방송을 여러분들만 들으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BBN 방송에 있는 ITL 카드를 한번 신청하셔서 친구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한번 나누어 줘 보시기 바랍니다. 이 ITL 카드는 저희 BBN 방송을 소개하는 웹사이트 주소가 적혀 있고요. 또 뒷면에는 지금 당장 죽으신다면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그 해답을 적어 두고 있습니다. 이 ITL 카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BBN 방송을 알게 되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0: 풍성한 은혜가 가득 담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디 이야기 첫 번째 시간.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욱석. 안녕하세요. 우리 자신의 삶을 스스로 다스리고 싶은 충동은 전 세계적인 추세인 듯 보입니다. 그런 일은 종종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후에 촉진되기 마련이죠. 그리고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오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10대 시절 가족의 위기를 겪은 후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녀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은 후로 말이죠.
1: 넌 그 화재 사고가 기억이 나니, 샌디?
2: 전 그때 겨우 두 살이라고 하셨잖아요.
1: 베리는 여섯 살이었지. 네 아빠가 수채 불을 피우신 후에 너희들에게 석수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엄하게 주의를 주셨대. 그런 다음 아빠는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수채 불이 다 꺼진 줄 알고 베리가 돕고 싶어서 그 어린 녀석이 끙끙대면서 캐비넷에서 가솔린 통을 꺼내왔다는 거야.
2: 그럼 오빠가 뜨거운 수채에 가솔린을 부었어요?
1: 그래. 우린 집에서 폭발음을 들었어. 베리가 불에 붙은 채 밖으로 뛰어나오기 시작했지. 할아버지가 마침 그때 딱 도착하셔서 트럭에서 급히 담요를 움켜쥐고 오셔서 그걸로 베리를 말아서 잔디밭에 굴리셨대.
2: 그 때문에 베리 오빠가 엄지손가락을 잃은 거군요. 정말 너무 끔찍했겠어요.
1: 전신 화상을 입었어. 얼굴은 완전히 화상을 입었고 의사들은 베리가 그날 밤을 넘기기 힘들지 모른다는 말을 했었어. 그 아이에겐 기적이 필요했지. 베리가 살아난 건 기적이었어. 네 아빠와 내가 교대로 화상병동에서 베리 곁을 지키며 쪽잠을 잤지.
2: 가엾은 베리 오빠. 공공장소에 오빠랑 같이 나갈 때면 사람들이 항상 오빠를 빤히 쳐다봐요.
1: 외모로 나타나는 것은 내면에 있는 것만큼 중요하진 않아, 센스야.
2: 하지만 사람들이 보는 것은 외모잖아요.
1: 만약 네가 너의 내면에 있는 게 마음에 안 든다면 그것은 변화시킬 수 있어.
2: 내면을 바꾸는 건 훨씬 더 어려워요.
0: 내면을 변화시키는 법.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에 이 여성이 직면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그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를 통해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신시아라는 가명으로 부를 이 여성의 실화 간증입니다.
3: 저는 캔자스 시티에서 태어나 두 명의 오빠들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큰오빠 베리는 심한 화상을 입은 후 다시 학교로 돌아왔지만 화상으로 인한 흉터 때문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내야 했죠. 저는 늘 오빠 편이었어요. 어쩐 일인지 전 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분과 가까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친구와 함께 몇 번 교회에 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과 특별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걸 가르쳤습니다. 헌금 시간이 되어 헌금 바구니가 돌 때 저는 사랑해요 예수님이라고 적은 쪽지를 써서 넣었답니다. 예수님이 저의 헌물에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저의 부드러웠던 마음은 또 다른 가족의 위기로 인해서 기습 공격을 당하게 되었죠.
1: 당신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생각해봐요, 알렉스.
4: 아이들에겐 티끌만큼도 해가 가지 않을 거야. 그건 내가 장담할 수가 있어.
1: 난 당신이 날 사랑한 줄 알았어요.
4: 사랑해. 하지만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떠나와버렸어. 미안해, 레노아. 하지만 난 몇 년을 기다려왔고 여전히 그 여자와 함께 살고 싶어.
1: 당신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가족한테? 어머님도 당신이 마음을 바꾸길 원하세요.
4: 내가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있을게. 그리고 아이들 양육비도 보낼게. 하지만 이제 여기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난 자유를 원해.
3: 저는 아버지를 문 밖까지 쫓아나가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버지는 끝내 당신이 옳은 일을 하는 거라며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후 저는 너무도 슬펐습니다. 저를 보호해주던 우산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죠. 우리는 모두 망연자실했고 이혼은 제가 11살 때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스스로 다스리기로 결심했죠. 저는 학업 성적이 우수했고 특히

0: 좀 봐. 그리고 숙제는 다 했니?
1: 다 했어. 오빠야말로 숙제 다 했어?
0: 건방지게 굴지 마신 디.
1: 하지만 난 똑똑한 걸. 난 늘 A를 받잖아. J 바이올린의 합창반 단원이야. 난 나중에 유명인사가 될 거야.
0: 전부 속이 시커먼 이유들 때문이겠지.
1: 오빤 그저 질투를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프레이저 선생님은 나를 믿고 계셔. 항상 나에게 솔로 파트를 주시는걸. 선생님은 내가 훌륭한 가수가 될 거라고 하셨어.
0: 잘난 척은 그만하고 얼른 네 방이나 청소해.
1: 나중에 내가 록스타가 되면 오빠 절대 그렇게 말 못할걸?
2: 우리는 주말마다 재혼하신 아버지와 함께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사랑하셨지만 제 진심에 대해서는 저와 거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셨어요. 12살이던 어느 일요일에 친구들 중 하나가 저를 교회에 데리고 갔답니다. 모두들 일어나 앞자리로 나갔고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었고 저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처럼 앞으로 나가서 기도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 친구는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날 이후로 제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해서 잠시 동안 성경책도 갖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처럼 제 자신도 변화되지 않았죠.
0: 여기 아버지가 보내신 수표가 왔어요, 엄마.
1: 왜 그러세요?
3: 그냥 금액이 부족하게 와서 그래.
0: 제가 방과 후에 아르바이트를 구하면 돼요.
3: 안 돼. 넌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잖니, 베리. 우리가 방 두 개짜리 아파트로 이사 가면 돼.
1: 전 방 같이 못 써요.
3: 오빠들은 방 하나를 같이 쓰고 넌 나머지 방을 쓰면 돼. 엄만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잘게.
2: 저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어머니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우리를 떠나시게 된 원인이라며 어머니를 원망했죠. 어느 크리스마스에 저는 받은 선물을 즉시 열어보기 원했는데 어머니가 못하게 막으시자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어머니에게 못되게 굴었던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너무도 이기적이었고 오로지 제 자신에게만 초점이 가 있었죠. 유명한 가수가 되겠다는 생각으로요. 그렇게 하면 마음속에 공허함이 채워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혼성 앙상블에서 노래를 했고 학교에서도 훌륭한 가수로서 유명해졌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치어리더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를 좋아해줄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10대 디스코 클럽에서 어울려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반 때엔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아버지 댁으로 옮겨 들어갔죠. 그래서 전학을 했는데 잘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한 밴드에서 노래를 시작하면서 록앤롤 스타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인생을 바꾸게 될 결정을 내렸죠.
3: 절대 학교를 그만두면 안 돼, 센스야.
1: 아니요, 전 할 수 있어요, 엄마. 제 인생은 제가 다스려요. 그리고 이제 밴드와 함께 로드 공연을 다닐 거예요.
3: 나중에 후회할 거야. 넌 겨우 17살이야.
1: 제가 리드싱어예요. 그동안 밤낮으로 몇 시간씩 얼마나 많이 연습했다고요. 여기서 제 꿈이 실현되고 있어요.
3: 이제 딱 1학기만 남겨두고 있잖니? 졸업할 때까지 좀 더 기다리면 안 되겠어?
1: 아니요. 지금 제가 안 가면 그 사람들은 다른 가수를 구할 거예요.
3: 넌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다, 샌디. 엄마는 절대로 그러게 내가 그렇게 말했지라고 말 안 할 거야. 다만 네가 학교를 그만두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1: 이런 기회들은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엄마.
2: 아버지도 저를 단념시키지 못하자 아버지는 밴드의 키보드를 맡은 조이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에게 계속 저를 지켜봐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조이는 동의했고 우리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술집마다 다니면서 연주를 했죠.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저의 노래를 들은 후에 저에게 에스코트 서비스를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조이는 에스코트 서비스가 출장 매춘을 의미하는 것임을 설명해 주었죠. 그렇게 저는 인생의 어두운 면에 대해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저는 밴드와 함께하는 것에

0: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수를 구하라는 말을 했죠. 그때 우리는 플로리다에 있었는데 공연이 끝나자 그들은 저를 밴드에서 쫓아냈습니다. 또한 저의 월급과 밴 안에 있던 제 옷들을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18살이었고 혼자였습니다.
1: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겠구나.
0: 전 밴드 사람들이 저를 위해주는 줄로만 알았어요.
1: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몰라.
0: 그래도 여전히 멋진 경험이었어요. 국내 전역을 여행 다녔거든요. 밖에는 무서운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전 무사했어요.
1: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네. 그리고 너무 창백하고 말랐어. 엄만 네가 그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0: 말도 안 돼요, 엄마. 전 로클론 노래를 부르는 게 정말 좋아요. 또 다른 밴드를 찾아볼 거예요. 저는 신문마다 샅샅이 뒤져서 가수를 구한다는 광고를 낸 한 밴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디션을 봤죠. 그들은 저를 리드 가수로 채용했고 우리 집 근처에서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쯤 큰오빠 베리는 그의 고등학교 시절 여자친구와 결혼했습니다. 오빠는 분별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술집을 수시로 드나들었죠.
2: 야, 신시야. 네가 노래하는 거 들으려고 찾아왔어. 네가 실력이 더 나아져 있었으면 좋겠다.
3: 항상 잘난 척하는 건 여전하네.
2: 술 한 잔 사줄까?
3: 난 아직 21살이 아니야. 잊었어?
2: 아, 그렇지.
3: 게다가 난 내 목소리를 보호하려고 노력 중이야. 그래서 담배도 마약도 안 해.
2: 너 대학생들에게 아주 인기 많다면서?
3: 내 매니저도 생겼다. 계약도 성사됐고 모든 게 순조로워.
2: 야, 너 정말 나중엔 성공할지도 모르겠구나.
3: 내 무대 이름을 S로 바꿔볼까 생각 중이야. 죄의 첫 글자를 따서.
0: 우리는 미국 전역의 도시들에서 공연을 했지요. 매니저 덕분에 제 인기는 날로 높아졌습니다.
4: 신시야, 네 티켓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
3: 정말 좋은데요? 우리가 공연하는 곳마다 문 밖으로 관객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어요. 특히 대학가에서요. 얼른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서 무대 위를 휘젓고 다니고 싶어요.
4: 넌 정말 타고난 공연가야, 신디. 너의 그 뾰족한 헤어스타일도 멋있어.
3: 제 성격과 잘 맞죠?
4: 나 다음 주에 캘리포니아에 갈 거야. 네 노래 데모 테이프를 그곳의 유력 인사들에게 선보이려고 해. 만약 그들이 마음에 들어 하면 아마도 네 쇼케이스를 보려고 이곳에 올지도 몰라.
0: 그 레코드 회사의 부서 대표가 제 데모 테이프를 듣고 마음에 들어서 저희 밴드가 인기를 얻고 있는 큰 바에서 저의 쇼케이스를 보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자 사방에 있는 록밴드 음악인들도 자신들의 데모 테이프를 그 남자에게 전할 수 있을까 해서 찾아왔죠. 그 일은 제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저는 최선을 다해 공연을 했습니다.
4: 신디, 어젯밤 공연 정말 잘했어.
3: 네, 그분이 저를 무대 뒤쪽으로 불러서 제가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제 목소리는 마음에 드는데 아직은 너무 어리다고 하시던데요.
4: 결국 그 사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또 다른 가수에게 쇼케이스를 시키려 한대.
3: 누구요?
4: 불행히도 이름이 잘 알려진 가수야.
0: 그렇게 다른 가수가 계약을 따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제 꿈이 산산조각난 것입니다. 마음에 뚫린 구멍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파티에 다니기 시작했죠. 심지어 공연 중에도요. 그리고 문란한 관계를 갖고 낙태까지 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제 장래에 방해가 될 거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저는 릭이라는 이름의 한 헤비메탈 드러머를 만났습니다. 릭은 코카인을 사용하고 마리화나 흡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내 중심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한 큰 집에서 그와 그의 밴드와 함께 동거했고 그와 함께 마약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후 우리는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4: 그러지 마, 신디. 그럼 네 이력을 다 망치게 돼.
3: 제발 진정해요. 록스타들은 항상 결혼을 하잖아요.
4: 넌 아직 탑가수가 아니야. 자칫 살이 엄청나게 찌게 되면 아무도 더는 너에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거라고.
3: 그건 매니저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4: 넌 잘 몰라, 꼬마야. 넌 아직 어리다고.
3: 저는 제 이력을 절대 포기 안 할 거고요. 결혼도 할 거예요.
4: 한 주요 레코드 회사 관계자가 네 공연을 보고 싶다고 두 번 전화했어. 네 노래들을 몇 곡 더 들어보고 싶어서 여기 올 거래. 하지만 네가 지금 결혼을 하겠다고 말하면 그들은 오지 않을 거야.
3: 아, 저 그 사람 사랑해요. 이력도 계속 유지하고 결혼도 할 수 있어요. 두고 보세요.
0: 결혼식 주례를 맡은 치안 판사는 술에 만취되어 고주망태가 되었고 결혼식에 참석한 저희 가족들도 매우 거북해했습니다. 릭의 친구들이 마약과 술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 나이 21살이었죠. 결혼식 후 우리는 그 집에서 밴드와 함께 계속 살다가 이후 캘리포니아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매니저는 저를 포기했죠. 캘리포니아에서 저는 릭의 밴드와 함께 노래를 했는데 헤비메탈은 제 목소리에 맞지 않았습니다.
3: 릭, 우린 지금 서로 멀어지고 있어. 당신은 당신 멋대로 가고 나도 그렇잖아.
5: 난 불만 없는데.
3: 당신이야. 당신 밴드 무리가 있으니까.
5: 그럼 당신도 친구들을 사귀든가. 귀찮게 징징거리지 마.
3: 우리 전에 캔자스에 있었을 때 훨씬 잘 지냈어. 적어도 그곳에선 공연비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여기선 공연을 하려면 오히려 돈을 내야 하잖아. 이거 정말 미친 짓이야.
5: 쇼 비즈니스 세계가 원래 이런 거야. 철 좀 들어.
3: 안녕 베리 오빠, 어떻게 지내?
2: 잘 지내. 넌 지금 밴드와 함께 노래하며 지내니?
3: 아니, 계속 일감이 생기기를 바라는 중인데 아직은 아무것도 없네.
2: 그럼 릭은?
3: 그이도 잘 있어. 하지만 우리 엄청나게 싸워.
2: 네 새언니와 나도 예전엔 많이 싸웠었어. 하지만 지금은 주님이 우리를 돕고 계셔.
3: 그럼 지금 오빠 교회에 다니는 거야?
2: 예수님께서 내 삶을 위해 예비하신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 중이야.
3: 저기, 나도 요즘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데.
2: 아, 정말?
3: 타로카드 점치는 사람에게 갔더니 그 여자가 몇 가지 조언을 해줬어. 그 후에 친구들하고 같이 위자보드 점도 봤어. 그런데 좀 이상하더라.
2: 신디, 난 그런 곳에서 완전히 손댔어.
0: 베리 오빠에겐 제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죠. 거의 1년이 지나고 그 후 충격적인 일이 찾아왔습니다.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셨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망연자실했던 것입니다.
6: 당신이 그 일로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그분은 그냥 당신의 외할아버지잖아.
3: 당신은 이해 못해. 난 할아버지와 친했고 할아버지를 사랑했어. 그분은 나를 아껴주셨다고 나를 데리고 낚시도 가셨고 내가 특별한 아이라고 느끼게 해주셨어. 참 재미있으셨고 우리와 함께 춤도 추시고 우스꽝스러운 일도 많이 하셨어.
6: 그래서 지금 비행기를 타고 장례식에 가겠다는 뜻이야?
3: 그래.
6: 난 당신하고 같이 못 가. 난 일해야 돼.
3: 알아. 세원이도 못 간대.
6: 그럼 당신 친구 결혼식엔 못 가겠네. 당신이 신부 들러리잖아.
3: 리허설엔 참석 못하겠지만 결혼식 아침에 항공편으로 돌아올 수 있어.
0: 베리 오빠와 저는 함께 캘리포니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기내에서 오빠는 성경책을 꺼내더니 읽었는데 그 모습에 저는 창피했습니다. 오빠는 심지어 말씀에 밑줄까지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들었죠. 오빠는 어떻게 공공장소에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지? 캘리포니아에서 오빠는 제게 제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말을 했다면서 사과까지 하는 것이었어요. 오빠는 자기가 결코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저의 용서를 구했죠. 오빠와 저는 한 친구의 집에서 방 하나를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저는 오빠에게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 나누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디 계실까?
2: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할아버지는 천국 혹은 지옥에 계실 거야.
3: 그걸 오빠가 어떻게 알아?
2: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3: 오빠는 천국이나 지옥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
2: 그럼 넌 그렇지 않다는 건 어떻게 아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그분은 지옥과 천국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셔.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셔.
3: 오빠, 어떻게 하면 크리스천이 되는 거야? 내 말은, 그러니까 내가 술집에 가는 일 혹은 내 사는 방식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은 아니야. 단지 그 방법을 알고 싶어서 그래.
2: 네 죄를 회개해야만 해, 신시야. 그 말은 네가 반드시 네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뜻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너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죽으셨음을 믿어야 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죽으셨어. 왜냐하면 그분은 아무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지.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고 말씀하셨어.
0: 기내에 있는 동안 내내 베리 오빠는 그의 믿음에 대해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했죠. 저도 오빠가 가진 것을 얻고 싶었습니다. 라스베가스 상공을 날아가면서 오빠가 준 책자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책에 인쇄된 기도문을 따라 읽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대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기도를 쏟아놓았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여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4: 신디는 결혼과 직업상의 경력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애청자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이 신실하고 진실하신 분임을 알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0: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지구에서 발견된 화석들은 창조론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왜 인간의 화석이 흔치 않는가입니다. 왜 오래된 돌들에 더 많은 인간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우리는 자주 갖습니다. 화석으로 남기 위해서는 그 생물은 퇴적물에 재빠르게 파묻혀서 썩어 없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생동물들은 지상동물보다 전지구적인 홍수 같은 것에 의해서 화석으로 변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질학자들이 한결같이 그들이 인덱스 화석으로 작은 해양동물을 사용합니다. 보통 그 생물이 작을수록 그 숫자가 많습니다. 이것이 작은 해상 생물들이 숫자적으로 많아 지구의 어디에서나 가장 밑바닥의 바위에서부터 지표면의 심지어 산 꼭대기까지 바위에서 이들의 화석들이 발견되는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들과 인간을 포함한 큰 동물들은 훨씬 작은 숫자이고 실제로 화석으로 발견되는 빈도가 훨씬 적습니다. 만약 이들의 모든 죽음이 대홍수로부터 온 결과라고 한다면 계곡들이 물로 채워지는 동안 더 큰 동물들은 안전을 위해서 더 높은 장소로 도망쳤을 것입니다. 작은 동물들은 곧 기진맥진되고 물에 빠져 죽었을 것이고 새들도 40일 동안의 심한 장마 속에서 계속 날아다니지 못하고 같은 운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들도 계속 물 위에 떠다니다가 결국은 죽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새들이나 사람을 포함해서 동물들의 시체들은 소용돌이치는 물속에서 신속하게 썩어 없어져서 퇴적물 속에 갇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공룡과 같은 더 큰 동물들은 진흙 속에 쉽게 빠져들고 점점 커져가는 퇴적물 속에 남게 되었을 것이고 화석으로 변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화석들의 패턴은 진화론을 지지하지 않으며 오히려 창세기 대홍수 기록을 뒷받침해주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라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확실히 믿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갈등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성경 구절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우리 마음 속에 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셔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영어,
1: came down and...
0: 스페인어,
2: Gracias por estar en nuestra
0: sintonía.
1: 포르투갈어,
0: 중국어,
3: 중국어,
0: 일본어,
4: 한국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0: 독일어,
5: Meines Lebens Hoffnung,
0: 러시아어입니다.
5: Silis,
0: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8개 언어로 저희 BBN 방송은 하나님의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BBN은 개인적인 후원을 통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일체 광고나 또 방송을 통한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에 한 차례 행하는 청취자 후원 행사를 통해서 이 거대한 방송국을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혹 저희 BBN 한국 방송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방송 선교에 물질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면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BBN 선교 후원란이 있습니다. 그곳을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저희들에게 방송 선교 원금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일체 광고나 또는 매매 행위 없이 오직 청취자 한 분 한 분의 정성들인 선교 후원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드려요. 쉿.

두 가지 모두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서는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성경은 아브라함 자손들의 이름을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끊기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아브라함의 가족 계통을 통해 보내주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네 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왜 네 개일까요? 하나는 왜 안 되나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두 증인의 증언이나 세 증인의 증언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여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야기와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 단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을 택하지 않고 네 사람을 택해서 메시아의 삶에 대해 네 가지 다른 기록을 쓰게 하셨어요. 그들의 이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마치 네 명의 뉴스 기자가 같은 사건을 다루는 것처럼 각자 같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만 네 가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모두 27권의 책이 있어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메시아께서 그의 사명을 마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전 폭행자였던 바울과 예수님의 동생들인 야고보, 유다, 그리고 어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영감을 주셔서 신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모든 책들은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왕과 왕의 계획에 대해 점점 더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이제 그분의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볼까요? 때가 되었어요. 수천 년 동안의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 왕을 세상에 보내실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누구일까요? 그분이 어떻게 오실까요?

유대 헤롯 왕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가브리엘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하나님께서 아내를 얻어서 낳은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왔다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프리카의 아들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것이 아프리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프리카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메시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는 죄로 멸망한 아담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아담에게서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0: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던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된 자손이 지금 한 처녀에게 잉태된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뱀의 머리를 부수게 되는지 뒤에서 보게 될 거예요.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2: 네!

0: 혹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가운데 말이 험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욕을 한다든지 또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는지 목사님이 궁금한데요. 언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곧 사람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 진실된 말, 그리고 사랑하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욥기 1장 21절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욥이 말하기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아, 욥의 신앙이 대단합니다. 어떤 여자분이 왜 자기에게 한꺼번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더랍니다. 직장일만 해도 너무나 힘든데 딸이 학교에서 발이 골절됐고 또 이분 자신도 심각한 감염병으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일을 당하면 내게 무슨 잘못이 있길래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었다고 해요. 구약의 욥도 왜 자기에게 이런 혹독한 재앙이 덮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욥의 고통과 상실은 이분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것이었죠. 욥이 자신의 영혼을 두고 하늘에서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사탄은 만일 욥이 모든 것을 잃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재앙이 내리자 욥의 친구들은 욥이 스스로의 죄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맞는 이유가 아니었지만은 욥은 분명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질문을 했을 것이 틀림없어요. 우리가 늘 하잖아요. 욥은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욥의 얘기는 고통과 믿음에 대한 강력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는 고통의 이유를 알아내려고 애쓸지 모르지만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해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이야기가 뒤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욥처럼 우리도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을 붙들면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기는 쉽진 않죠. 그렇지만 욥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 자신을 맡겨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가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아, 참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저도 이런 신앙 고백을 욥을 따라서 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혹시나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들이 지금 있나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약속들이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말씀이 힘을 주고 있나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왜 저희들에게 일어나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을 계속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능한 것보다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한 회당장이 자신의 딸이 이미 죽었음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즉 불가능한 일 앞에서 주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가능을 앞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당신의 오늘 불가능한 삶 앞에서도 동일하게 들려지시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0: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는 우리 사명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오래전에 로만 캐톨릭의 교황님이 워싱턴 DC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낮 시간에는 공식적인 일정 때문에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었지만 늦은 밤이 되자 시내 구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없이 운전기사 한 사람만 데리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기왕이면 자유롭게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고 싶어서 운전기사를 뒷자리에 타게 하고 본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시원하고 재미가 있는지 마구 달렸는데 그러다 그만 교통순경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스피드 티켓을 떼려고 와보니까 운전석에 교황님이 타고 계시고 그 뒷자리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경찰이 급히 상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제가 대단한 거물 인사 한 사람을 교통위반으로 잡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상관이 묻습니다. 도대체 누군데 그러느냐고, 혹시 상원위원회도 잡았느냐 그랬더니 그보다 훨씬 더 거물급 같다고, 설마 빌 클린턴을 잡은 건 아니겠지 그랬더니 maybe 아마 그 사람보다도 더 거물급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그렇게 거물급으로 이야기하느냐. 그 경찰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정확히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분은 교황님이 직접 운전해서 모시고 가는 중입니다. 얼마나 거물급인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졸지의 운전기사가 보스가 되고 교황님은 그를 수종들은 운전사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미국 사람들이 만든 조크이긴 하지만 오늘 세상 사람들은 누가 보스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순복을 해야 되겠죠. 대등한 위치의 사람이라면 함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일 자신보다 낫다면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대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는 이것을 흔히 헤게모니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헤즈모니라고 발음하기도 하는 걸 들었습니다만은 사실 이 단어를 파퓰러하게 만든 사람은 막스주의 철학자였던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보다 더 원천적으로 이 단어는 사실 헬라 말에서 왔습니다. 헬라 말에 헤게모니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지배권, 패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대 헬라 사회에서 한 도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지배할 경우에 도미니언, 지배한다, 패권을 가졌다,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헤게모니아라는 단어. 우리말 국어사전에는 이것을 우두머리의 자리에서 전체를 이끄는 권력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보스 개념을 포함시킨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많은 관계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헤게모니의 투쟁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누가 삶의 주도권을 잡느냐에 대한 이슈이죠. 정치권이나 사회계층에서는 당연히 헤게모니 장악이 중요합니다. 요즘 TV 보시면은 미국의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나와서 디베이트 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누가 헤게모니를 잡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투쟁하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에도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나 가정 안에도 헤게모니의 이슈가 있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고 누가 보스가 될 것인가에 대한 투쟁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경우에 남자가 주도할 것이냐 아내가 주도할 것이냐에 대한 이 총성 없는 전쟁, quiet war가 지금도 계속 중에 있습니다. 물론 어떤 가정은 전쟁이 다 완료된 케이스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은 한 번에 12살 난 딸아이가 목사님인 아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아빠는 남자는 한 사람의 아내만 데리고 살아야 된다고 설교를 하느냐고, 아내를 여러 두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아빠가 마태복음 6장 24절을 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 남자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라. 와이프 한 번 섬기는 것도 쉽지 아니한데 어떻게 두 분을 섬기겠어요? 아내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남자의 경우는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제 분의 케이스는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보스는 누구인가요? 남편인가요? 아내인가요? 하나님의 교회의 보스는 누가 돼야 될까요? 성도일까요? 목회자일까요? 국가의 경우 누가 헤게몬 일을 잡아야 될까요? 국민일까요? 집권자일까요? 여러분 가정의 권력에 대한 인식이나 입장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것입니다만은 제가 성경을 통해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삶의 모든 관계성의 헤게모니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에 대한 케이스건 국가에 대한 케이스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헤게모니를 갖고 계신 분이요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보스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인식을 해야지 우리 삶의 방향이 바르게 정립이 될 수

수건을 쓰는 문제, 혹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드리는 이슈. 두 번째가 주의 만찬을 어뷰즈하는 문제. 세 번째 케이스가 공예배 시간에 은사를 함부로 사용하는 문제. 이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을 때에 이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 파트를 쓴 것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의 케이스는 여자가 수건을 쓰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나 예언을 설명한 것은 이 컨텍스트가 공적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남자가 예배에 참석을 할 때 머리에 무엇을 쓰고 나오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대라 사회에서 머리에 무엇을 쓴다는 것은 노예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머리에 수건이나 무엇을 쓰고 남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다른 주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크리스천인 경우에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주인을 둔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반대의 케이스를 소개합니다. 여자분들의 케이스입니다. 여자분들의 케이스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선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자분들이 평소에 머리에 수건을 쓰거나 쓰는 건 이슈가 아닙니다. 그런데 공예배 시간에 나오면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케이스는 마치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교회에 나올 때에 반드시 수건을 쓰고, 이 수건은 베일을 말합니다. 수건을 쓰고 예배에 참석을 해야지 여자로서 부끄럽지 않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와 같은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이 명령이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혹시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 머리에 수건 쓰고 나오신 분 계신가요? 캐톨릭 교회에서는 지금도 머리에 베일을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랍권에서는 오늘날도 여인들이 베일로 얼굴을 가리기도 하죠. 과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이 오늘날도 너희들이 예배 시간에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문화적 컨텍스트를 아셔야 됩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벗거나 머리를 짧게 깎는 것을 비천한 것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방 신을 섬기던 여사제들이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창기였어요. 그러므로 이 고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옛날 고린도 지역에서 여자들이 머리를 깎는다든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사실은 이방인들이, 아주 누추한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민수기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여자가 간음을 했을 경우에는 머리를 밀게 했습니다. 그 반면에 상류층 여인들, 소위 말하는 조신한 여자분들은 머리에 베일을 쓰고 나왔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수건을 쓰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화적인 상황으로 설명하자면은 문란한 이방인들과 구별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초문화적인 삶의 원리를 끄집어내자면 Christian reputation, 우리 그리스도인의 명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답게 바르게 몸가짐도 갖고 옷차림도 가지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한 사도 바울이 8절과 9절을 보시면은 남자와 여자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게 무엇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여자를 만드셨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서 났다. 9절 말씀,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시게 되면 남자를 창조한 후에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해서 돕는 배필을 삼기 위해서 갈비뼈에서 만든 것이 여자였어요.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를 위해 지음받고 남자의 돕는 배필이 되게 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과연 남자가 더 위냐 여자가 더 위냐, 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슈가 되었고 심지어 오늘날도 동일한 이슈가 교회 내에서나 교회 밖에서 지금도 그 이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목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지 자칫 잘못 언급했다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딴 건 몰라도 여자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almost unpardonable sin,

0: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기독교 윤리학을 들었는데요. 사실 제가 부전공을 크리스천 에틱스를 했습니다만은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이 문제를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뷰가 있어요. 첫 번째 뷰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주종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전통적 뷰라고 합니다. Authority Submission View. 즉 남자에게 주도권이 있고 여자는 무조건 순복해야 된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세미나 중에 빌 가터드 세미나라고 하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혹시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남자가 주인이고 여자는 순복해야 된다. 자, 어떤 면에서 어떤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창조의 순서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셨지 여자를 먼저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남자에게 더 우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자의 갈비뼈에서 만든 것이 여자라고 한다면은 남자가 전체라면 여자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도 남자가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죠. 세 번째로 돕는 자로 만든 것이 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자에 대해서 순복을 해야 되고 남자를 따라야 된다. 이게 사실은 주종관계의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Who's the boss? 남자가 보스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어프로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Equal Partnership View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등한 평등한 파트너로서의 남자 여자를 이해해야 된다. 폴 주엣이라고 하는 플루신학교 교수가 이 사실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어떤 관계로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일단 in Christ, 그리스도에 들어온 이후에는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고 하나다. 그래서 이 뷰가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뷰이고 비교적 우리 마음에도 좀 컴포터하게 느낄 수 있는 관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뷰가 있어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것이고 maybe 가장 strong한 케이스를 말하는 뷰입니다. Feminist view. 여자가 더 우월하다고 하는 주장. 리사 스칸존이라고 하는 여자분 혹은 낸시 할 디스트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은 이 뷰가 잘 나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근거로 여자가 더 우월하다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주종관계가 주장했던 것과 똑같은 케이스를 가지고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왜 여자가 더 우위냐? 창조 순서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어떤 순서로 창조하셨나요? 갈수록 점점 좋게 만드셨어요. 처음 만들 때 좀 미개한 걸 만들었다가 좀 더 발전하고 발전하고 그래서 ascending order로 창조하셨지 not descending order. 그러므로 모든 동물을 다 만든 후에 창조의 클라이맥스에 만드신 것이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 만든 후에 여자를 만드신 케이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자가 더 잘 만들어진 작품이다. 이게 첫 번째 근거예요. 두 번째로 갈비뼈에서 만든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즉 만들 때 사용한 재료가 뭐냐는 것입니다. 어떤 재료가 더 퀄리티가 뛰어나는 것이죠. 남자는 흙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퍼석퍼석해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단단하지 못하고 야무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흙에서 만들었으니까. 그 반면에 여자분들은 갈비뼈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단단하고 야무지고 똑부러지는 케이스를 많이 보게 되죠. 이런 면에서 이 만든 재료 자체를 볼 때에 여자가 더 우위하다. 세 번째로 돕는 자라고 하는 단어, 헬프라는 단어. 일반적으로 돕는 자라고 하면은 우리 시다 같은 케이스를 생각을 많이 하시죠. 누가 일을 하면서 보조해주는 사람,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도움자라는 이 단어는 실제는 반대입니다. 더 능력이 뛰어나고 힘이 있는 자가 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에제르라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 에제르라는 이 단어가 21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20번은 더 힘이 센 자, 강한 자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그 20번 가운데서도 16번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Divine Helper. 시편에 보게 되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여호와는 나의 도움자시라. 그때 사용한 단어가 에제르예요. 그러므로 이 도움자라고 하는 것은 약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파워풀하고 더 능력한 강한 힘을 가진 자가 도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자가 더 힘이 세냐 여자가 더 힘이 세냐 당연히 헬퍼로 지원받은 여자가 우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뷰 중에 어떤 뷰를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와이프 앞에서는 조심스럽게 비유를 말씀하셔도 자칫하면 또 화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두 번째 비유를 많이 설명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실은 1번, 2번, 3번 다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결론은 좀 다른 곳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남자든 여자든 둘 다 상호적인 차원에서 존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즉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게 될 때는 반드시 어머니가 계셨죠. 어머니는 다 여자분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창조할 때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과 똑같이 동일한 원리로 모든 남자는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우위를 가를 수 없고 누가 높으냐 나를 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리고 싶은 결론이 마지막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고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영어 번역에는 but 그러나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남자가 위냐 여자가 위냐 많은 이슈들을 가지고 디베이트하고 논쟁을 하지만 but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Everything comes from God.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능케 했고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가능케 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헤게모니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The Message라는 바이블이 있는데요 이것은 의역한 것입니다. 그 의역한 The Message 바이블은 오늘 이 12절을 재미있게 표현한 걸 보았어요. 더 이상 누가 먼저나에 대한 논제를 계속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인정하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Who's the first? 누가 먼저냐? 이 이슈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스다. 전 여기에 우리 크리스찬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주도하는 주인이 인간이 될 때는 여러분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을 행사하는 자가 사회단체이든지 조직체일 경우에도 여러분의 인생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일 내 인생의 보스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보스가 되어서 그분이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헤게모니를 붙잡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 인생은 당연히 가장 안정되고 가장 풍성하고 극대화되어진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재권을 나의 삶 가운데 인정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본문 속에 세 가지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스라는 것을 인정하려면 최소한 세 가지 사실을 아셔야 돼요. 첫 번째로 축복의 근원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축복의 시작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지 하나님의 주재권을 바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것에는 시작자가 있습니다. 우연히 생긴 것은 없어요. 오리진이 있어요. 사물이든 인간이든 온 세계이든 그것을 시작하는 자가 있는데 이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얼핏 읽어보게 되면 남자의 우위를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보내냐고 하면 머리라고 하는 단어 때문이에요. 원래 이 시대는 머리라고 하면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중추가 머리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브레인이 모든 걸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라는 단어가 이 보스, 헤드십 그걸 강조한다고 보지만요 고대 사회는 그렇게 인식 안 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머리가 모든 것의 중추가 아니라 가슴이 중추라고 믿었어요. 즉 하트, 우리 심장이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움직인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머리라고 번역한 이 단어 케팔레라는 이 헬라 말은 꼭 다스린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the origin, 기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출발점을 설명해 주는 단어가 케팔리라고 하는 단어의 실제적 내용입니다. 영어에서도 헤드라는 단어가 기운이란 뜻으로 쓰인 애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시시피 강의 head, the head of Mississippi River라고 했을 경우에 그때 head라는 나라의 뜻이 뭘까요? 미시시피 강에 무슨 머리가 있겠어요? 그때 사용한 head라는 단어의 뜻은 origin, 발원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강이든 간에 처음 시작했던 발원지가 있잖아요. 시작점이자 그것을 head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맥락에서 3절을 다시 보시면 3절은 이런 뜻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즉 우리의 구원의 시작자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것은 창조 때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온 사실을 밝힌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독생했다는 표현이 오늘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남자도 하나님부터 나왔고 여자도 하나님부터 나왔고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나 가정이나 내가 누리는 모든 축복의 시작자도 하나님의 그 기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축복의 강수가 마르지 않고 열리는 것이지, 만일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삶은 계속 어렵고 혼미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시작자가 되려고 하니까 참 어려워요. 과연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 문제들, 이슈들을 나의 힘만으로 다 풀어낼 수가 있을까요? 가정을 축복되게 만드는데 내 힘만으로 될까요? 사업을 축복되게 만드는데 나의 힘만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이 만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 삶의 앞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번성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큰 민족의 조상이 됐어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에 거는 대신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복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한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된 것이 요셉이 한숨하고 머리가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요셉의 인생이 담을 뛰어넘는 인생이 됐던 근본 비결, 그게 뭘까요? 창세기는 기록하기를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어요. 샘 곁에 심겨진 나무, 즉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에 심겨진 나무가 됐기 때문에 요셉의 나뭇가지는 번성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심지어 담을 넘어가서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내리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도 우리 인생은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행운이나 요행에 자기 인생을 걸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어쩌다 보니까 잘 되는 케이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먼저 내 신문을 읽는 중에 복권 당첨자에 관련된 짧은 기사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뉴욕에 살고 있던 51살 된 한 사나이의 이야기입니다. 도날드 세베스타노라고 하는 한 남자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권 한 장을 샀어요. 복권 중에도 이 스크래치 복권이라고 긁어서 나오는 그 숫자 가지고 맞추는 복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복권 한 장을 산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긁었더니 100만 불에 당첨이 됐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밀리언이어가 된 거예요. 엄청난 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터뷰할 때 그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돈 가지고 뭘 할 거냐 물었더니 첫째로 새 트럭을 한 대 사서 휴가를 가고 싶대.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가 휴가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 그동안 보험이 없어가지고 건강진단을 받지 못했는데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한번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돈 가지고 새 트럭 한 대를 구입을 하고 여행에 대한 플랜을 다 세우고 여행 떠나기 일주일 전에 이제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폐암 말기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어요. 이미 뇌까지 다 전이가 돼서 손 쓸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100만 불 복권에 당첨이 되고 23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복권의 행운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을까요? 여행이나 혹은 세상적인 어떤 허름에 여러분의 인생을 과연 맡겨도 괜찮을까요?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내 삶의 근본 뿌리가 되시고 내 생명의 근본 오리진이 되시는 모든 축복을 다 수여하고 계시고 나에게 부어줄 수 있는 축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안정되고 부요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재권을 나타내려면 우리 삶의 목적, 내 존재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재권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랬어요. 남자는 우리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어요. 우리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남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우리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머리에 수건이나 못을 쓰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여자가 더 열등하다 그렇게 해석하면 오늘 본문을 약간 잘못 본 것입니다. 이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자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남자를 잘 세워서 하나님답게 살도록 잘 내주하고 도와줌으로써 그 남자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서 궁극적으로 이 남자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도록 하는 역할, 이게 여자분들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가끔 우리 가정에서 보게 되면 부인 되시는 분들이 자꾸 잔소리 하잖아요. 뭐 고기 먹지 말라, 콕 마시지 말라, 뭐 비타민 먹어라, 먹으냐 안 먹으냐, 안 먹으면 또 뭐 혼내고 막 그러는데 이걸 여러분이 바가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바가지 끓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불편해지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해야 돼요. 만약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거 마음대로 마시면 배 튀어나오고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당뇨로 들어눕게 돼요. 오늘 자매님들의 역할은 남자들을 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남자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결과 이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자매님은 남자의 영광이 되고 그래서 온 가족이, 온 부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에요.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보게 되면 하나님께 받는 축복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표현하지만 축복을 받은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데는 인색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생명 가지고 뭘 할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물질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재능과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이걸 받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이것을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모든 복의 근원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삶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순복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복할 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가. 이 순복의 능력을 바로 알 때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 권세 아래에 있는 표라고 하는 것이 바로 symbol of submission이에요. 이 submit한다, submission 이것은 순복한다는 뜻이죠. 여자분들이 머리에 그 veil을 써야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이 머리에 veil을 써므로써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경건한 아주 그 마디스트한 크리스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1차적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submission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입니다. 자, 이 10절에서 한 가지 좀 까다로운 해석의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들로 말미암아라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천사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러면서 성경 주석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나와 있어요. 어떤 분은 이 천사를 이교도가 보낸 스파이라고 해석했어요. 예배드리는 중에 살짝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보는 스파이, 그걸 천사라고 표현하기는 좀 과하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악한 천사를 말한다. 악한 천사가 이 자매님들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어색한 해석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던 천사를 말한다. 뭐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가장 그래도 보편적으로 합당한 해석은 예배 시간에 예배자에게 임재하는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수호 천사가 있다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 자체는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이 그냥 사람들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예배자 한 분 한 분에게 천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여러분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함께 하시는, 기도할 때 천사가 함께하는, 말씀 들을 때 천사가 함께 임재하는 시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머리에 수건을 쓰고 나가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authority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예배 시간은 submission, 나를 순복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걸 선포하고 고백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높은 곳으로 흐르는 법이 없어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에너지는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교만하고 목이 곧은 사람에게는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나를 낮추고 엎드리는 사람에게, 이게 submission이에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서 당당하고 힘있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생의 현장이 어둡고 힘듭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은 참 많은데 우리 힘만으로 이걸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어저께도 제가 어느 곳에 신방 갔다 들은 이야기지만 일곱 살 난 아이가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뭐 40, 50대만 걸리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도 암이 찾아와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아무 이상 없이 같이 사역하고 그랬는데 지난주인가 암이 발견되는데 이미 다 퍼졌다고 하는 진단을 받고 당혹해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힘만으로 이길 수 없는 많은 싸움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것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 가운데 공격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간구하면은 하늘이 열리고 능력이 임하고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967년도에 그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6.1 전쟁이라고 부르는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그 당시 기록을 봤더니 이집트와 요르단과 시리아 이 3개 국가가 합치면 1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큰 대국들입니다. 이 아랍 막강한 국가가 당시 500만 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어요. 누가 이길까요? 1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3개 국가가 600만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누가 이길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아랍이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6일 만에 승리를 거두고 항복을 받고 땅까지도 확장하게 됐어요. 비결이 뭘까요? 그 당시 전쟁을 이끌었던 모세 다이안 장군에게 그 비결을 물었을 때 그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적군이 알지 못하는 비밀 병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 비밀 병기가 뭔가 물었어요. 최신형 장갑차인가요? 고수는 미사일인가요? 그랬더니 모세 다이안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시편 121편을 암송했다고 하는 일화가 남아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까지 삶 가운데도 예기치 않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는 대적들이 공격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힘만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고 절망 속에 신음할 때 여러분을 도와줄 도움자가 있는지요? 사람은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돕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가진 물질이나 재능만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을 해결해 주실 근본 도움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에게 여러분 나가셔서 엎드리시고 기도하십시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0: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프로그램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또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과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상담 문의란을 클릭하시면 몇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신앙상담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요. 남기실 말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편으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있는 제 BBN 방송국 본사에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 우편 주소도 웹사이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8시 30분에서 12시까지 신앙 상담이 가능합니다. 연락하실 전화번호는 1800-888-7077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상담 문의란을 참고하시고요. 언제든지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날마다 성경을 펼쳐든 신앙의 동반자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송기런 강사의 가정천국을 위한 행복헌장 제3부를 전해드립니다.
1: 어머니 가겠습니다 하고 일어서는데 허리도 아프셔서 몸을 잘 못 놀리시고 다리까지도 불편하신 우리 어머니가 제비처럼 벌떡 일어나. 그 어머니 왜 그래요? 어? 날씨 좀 보세요. 그냥 계세요. 또 올게요. 이랬는데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딱 한마디로 끝냅니다. 우리 아들 얼굴 좀 더 봐야지. 그럼 어떻게 마음이 아픈지. 그래가지고 밖에 나올 때까지 우리 어머니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셔서 아들이 차를 몰고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허리는 꾸부정하게 작대기를 짓고 잘 가라고 잘 가라고. 그럼 참 돌아올 때는 많이 울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 어머니 찾아뵈면 꼭 하는 일 하나 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맛난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뭐 젊은 감각도 키워드린다고 뭐 대학로에 모시고 나와서 두 분에게 맞는 수준의 연극도 구경시켜드리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아들이 할 수 있는 최고 일이 뭔가를 내가 발견해냈는데 그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환하게 웃는 거. 그러면 일주일 동안 노인성 우울증도 이겨내고 살아내시지 않을까 이 생각이. 그 사람이 마음에 건조주의보가 내리면요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벌써 두 분만 계시면 더 싸워. 응? 그래서 내가 대표적인 그 베스트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아버지 그 왜 저 돌방이 안 있습니까? 돌방이. 우리 아버지는 공익요원을 몰라. 옛날 부인아 방위만 알지. 소위 위에 중위, 중위 위에 대위, 대위 위에 방이라고 그랬어요. 그 동사무소 근무한다고 해서 똥방이 그러고 무시한다고. 그리고 머리가 좀 나쁜 방이를 돌방이라고 그랬어. 근데 아버지 이 자식이요. 민원인이 와가 사망신고를 접수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본인이신가요? 뭐 이런 또라이였죠 이거. 진짜 또라이 아니에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 더 웃기는 건 그 민원인이었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꼭 본인이 와야 되나요? 아버지가 사망신고 접수하고 가시면 안 될까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몇 년 전 일입니다. 한국에 왜 그 이 산동네 같은데 추럭이 이제 수산물 떼다가 이게 팔고 확성기로 떠들고 다니는 분 있잖아요. 갈치가 왔어요. 갈치 사세요. 갈치 왔어요. 갈치 사세요. 이분이 영광골비를 파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에 말이에요. 자기 차에 플랜카드에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골비. 응? 근데 여러분은 진짜 삶에서 그 이 웃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사세요? 저는 이게 가장 많이 이게 나누어져야 될 가정이 뜻밖에도 재미와 상관이 없고 웃음이 사라졌다. 응? 자, 그래서 제 신체적 특징 하나가 이제 요 이마에 주름이죠. 그 방송만 끝내고 나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얘기를 목사님은 거침없이 하십니까?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혀 떠나보낸다고요. 와, 감동입니다. 감동.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접시는 깨질전정 넘어지지 않는다. 그 접시의 자존심 너무 좋았답니다. 접시는 깨질전정 자빠지지 않는다. 좀 그런 얘기를 가지고 피드백을 나누면 좋은데 꼭 이 인간들은 그래요. 목사님 주름이 더 깊어 보이대요. 왜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다. 옛날에 나도 자상이 건강치 못하고 뭐 이럴 때는 혹시 속상하고 막 이랬는데 요새는 끄떡도 안 해요. 이봐 책 읽을 때 중요한 부분 어떻게 읽어? 어? 밑줄 그어서 읽지 사람아.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한테는 미리 밑줄고 넣는다는 말은 그것도 두 줄이야, 두 줄이 사람아. 유머는요, 사람들의 이런저런 신랑과 비난, 공격 앞에서도 자기를 보호해주는 하나의 방어벽이 돼요. 그래서 유머의 철학이 이거 아니에요? 하하하, 자신을 낮추고 허허, 즐거운 표정으로 히히히, 좋은 것만 생각하여 허허허, 마음을 비워 헤헤헤, 감정의 찌꺼기를 내다버리는 거.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 이 호모 후모를 위한 유머 공방은 꼭 사서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그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그게 개념 있는 사람이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영상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흥미있는 영상인데요. 우리 이런 건 뭐라고 그러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사실은 그거 아니거든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원숭이가 나무에 앉았다가 똥구멍이 간지러워서 근지러요. 냄새가 어떤지 싶어 지 코에 갖다 대는 순간 냄새가 올라가. 응? 이게 뚜렷한 변화가 있어요, 지금. 처음에 여러분은 못 웃었어요. 이런 장면 앞에. 왜 그래요? 내 심리적 반응은 이거예요. 뭔가 그걸 깨우침이 있어야 웃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아니, 인간이 웃음을 터뜨리는 것은 우월감 때문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남의 어리석은 행동을 보면서 나는 너 같은 바보짓 안 하고 살거든? 여기에 웃음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금 왜 못 웃었는가? 반응을 그렇게 보이지 못했는 거 아니?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그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 있어요. 그걸 고정관념이라고 그래요. 하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설명을 듣고는 이게 파악이 됐어요. 그때서 웃음이 빵 터졌는데 제가 일부러 지금 영상을 반복해서 보여드리니까 웃음이 급격히 탁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여러분의 뇌에 어떤 변화가 왔는가? 뇌의 변화인데 저거 어디서 구했을까? 저거 진짜가 저거. 근데 그거를 이게 우리한테 이제 가져다 주는 게 여기 좌뇌가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좌뇌. 그럼 좌뇌는 언어를 지배하는 뇌라고 그러고 이 좌뇌는 분석 비평하는 뇌예요. 그 부부 사이가 자꾸 힘든 거는요. 이게 좌뇌를 가지고 접근하니까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우뇌는 뭔가요? 따라하겠습니다. 공감, 이해, 위로. 이거예요. 그럼 가정이 천국이 되고 보금자리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아니요? 문제를 분석하고 따지고 비평하는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정이라는 것은 정말 따뜻한 곳이어야 되고 친밀감, 자기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허물이 되지 않고 누군가 감싸주는,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표현해내는 그 두뇌 작용을 우리는 우뇌 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로도 뭐가 위로인 거 아니? 어떤 사람이 비를 맞고 있을 때 우산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다. 이게 우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그 우뇌를 우리가 어떻게 개발할 거냐 할 때 우뇌의 개발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공감해 공감해 이런다 공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니까 신경 쓰였던 할아버지가, 응? 할머니가 팔이 내쫓게 또 굽더먹던 수저를 가지고 이렇게 휙 젓는 바람에 뜨거운 국물이 할아버지 얼굴에 확 끼얹었다. 할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빨! 성질을 내고 상을 뒤집어 엎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할아버지는 전혀 그러시지 않고 그 순간에도 그 뜨거웠을 텐데도 자기 얼굴을 씩 문지면서 어허, 가만 놔둬. 지금 한 마리를 잡아놓으면 여러 마리가 문상을 올 거 아니야. 우리는요 이걸 인격이라고 그래요. 유머는 인격이에요. 이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한다 또는 부부생활에 아니면 내가 또 부모로서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이 미학의 요소인 재미를 더 이렇게 내가 인풋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이런 반성과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행복에 들어선다. 구체적인 전략으로서. 자, 그래서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쓸모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시간 때문에 이제 영상은 좀 생략하고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이제 우리가 쓸모 있다라는 것은 이 싱가포르의 이제 영상인데 내용은 이거예요. 남편이 이제 돌아가셨고 거기에서 이제 부인이 인사를 하면서 남편의 허물을 끄집어내면서 자기 자녀들한테 부탁한 얘기가 뭔가면 그 허물이 있는 약점이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해 살아라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 속에서 내가 남의 도움 받지 않고 완벽한 존재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들 허물이 있고 그런데 부부라는 것은 또는 가족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의 약점을 우리가 보완하고 도와줘서 그것이 완벽으로 완전한 것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유용한 유익한 존재가 돼야 한다 이제 이 얘기인 거죠.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졌다면 내가 쓸모있는 존재가 어떻게 될 거냐 할 때 바로 그거죠. 첫 번째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불평 불만이 쌓일 때 이게 중요한데요.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이제 하도 뭐 이제 그 유튜브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뭐 송기론 뭐 교수의 뭐 아름다운 기도 뭐 이게 이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 얘기 하나 꺼내면 이게 유명한 일화예요. 결혼을 했는데 내 아내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은지 도무지 같은 거랑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치약 짜 쓰는 것부터 틀려 우리 집은. 나는 밑에서부터 콕콕 짜 쓰는데 제 아내는 아무데도 주물러 놓고 치약이 한 번도 빳빳하게 있는 적이 없어. 서 있는 적이 없어. 고개 탁 꺾고 있고 뚜껑 언제가 되고 입을 한 번도 제대로 깬 일 없어. 항상 집안은 어수선 그 자체. 정리정돈이 100% 안 돼요. 나중에 열 받을 만큼 받아가지고 안에 앉혀가지고 여기 앉아봐 앉아봐. 어? 성경 자 여기 읽어봐. 예수님 부활만 하시면 됐죠? 근데 그 바쁜 일이 뭐 때문에 세마포 수건을 개껴놓고 나올 생각을 하셨겠어. 당신같이 정리정돈 안 되는 사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야. 부활 믿어? 부활 믿냐고? 그래, 그래 고쳤을까요? 고쳤으면 이렇게 안 떠들어. 그럴 때요, 쟤한테 이렇게 탁 음성 하나 들렸어요. 야, 이 자식아. 안 되니까 붙여놓은 거, 이 자식아. 잘 되면 네가 해라, 임마. 그때 제가 충격을 엄청 받았어요. 제 아내가 떠든 소리가 아니라 그런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쟤한테.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러죠. 그때 제가 얻은 아주 놀라운 진리, 조금 불경스러운 얘기를 하자면 득도를 했어요. 응? 그게 뭐냐? 불평불만이 뭐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제 처는 종이, 이런 게, 나뒹구는 게,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 밟고 돌아다니는데, 뭐. 자유 그 자체야. 근데 나는 조금 한 것만 떨어져 있어도 그게 불편해. 이 말은 뭐예요? 성격 차이가 아니라니까. 내가 정리,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불평불만이 쌓일 때가 성격 차이다, 이게 아니라니까. 그 조그만 거 하나도 보면 나는 걸려. 이 말은 정리정돈이 내가 내 아내보다 탁월하다, 이게. 그럼 보세요. 이렇게 이제 정의를 딱 내리지면 여러분들 오늘 큰 해답을 하나 가지고 돌아가는데 따라하겠습니다. 불평불만이. 불평불만이. 은사다. 기프트.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은사 주신 것은요, 상대방 약점 꺼지고 그거 막 힐난하라고 주신 상처 주라고 준 무기가 아니에요. 상대방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그럼 교회로 얘기할 것 같으면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뒤에서 애가 빽빽거리고 운다. 앞에 계신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보면서 요새 젊은 것들은 애 볼지도 몰라. 지 새끼만 중요해. 째려보고 흘겨보고 노려보고 훔쳐보고 이런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엄마는 애 보는 은사가 없어. 그게 귀에 들리면 그 인간이 데리고 나가 놀아주면 돼. 그게 사랑의 공동체야. 아멘? 결혼했지? 이거 배우고 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니까. 남편이 양말 뒤집었다고 뭐 때문에 자기 손까지 뒤집냐 말이야. 그냥 그대로 빨어. 그럼 지금 하루는 거꾸로 신고 하루는 어떻게 신고. 절반은 성공이야, 절반은 성공.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갈등이 줄어 이런 거예요. 어디 외출한다 그러면 팍 이렇게 이제 얼굴 막 이래가지고 눈 까 뒤집고 이제 막 이렇게 막 이제 팍 화장품 뚜껑이나 뚜껑 다 열어놔 이 옆에 내가. 그럼 나도 한성기를 한 사람이니까 또 그래가지고 몇 시간 후에 집에 들어오면 향 다 날라가고 맹물 찍어 바르지. 어? 비싼 돈이 왜 사 확 돋버려 맹물 부어줘 이렇게 싸웠는데 이 진리를 터득하고 그날부터는 아 내 차는 뚜껑 여는 은사만 있지 뚜껑 닫는 은사가 없구나 이 생각을. 그 내가 유익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날부터 아내가 화장한다고 이러고 있으면 따라다니며 물었어. 여보 이거 다 쓴 거 맞나? 뚜껑 닫는다. 닫아줄까? 닫는다. 이랬는데 정말 놀라운 건요. 아내한테 변화가 온 거예요. 화장품을 가지고 나 보고 뚜껑 이제 열어버려. 자기 얼마나 세게 잠가버렸으면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한 시인이 정호승 시인의 시죠. 제가 그걸 참 듣고 많이 공감했는데 사랑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을 가르치는 시대는 슬프다 그랬어. 왜 자꾸 사랑을 가르치려고 그래. 그게 아니었어요. 섬김이에요. 자 거기다가 중요한 이론 하나는 이겁니다.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가 득점 찬스예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 실수했을 때 못 잡아먹어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그때 자존감이 다 망가지고 그러면 이제 존경심도 사라지고 결국 그래서 부부가 친밀감이 깨지니까 이제 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가 오히려 감싸 안아줄 때고 그때가 득점 찬스예요. 자, 세 번째 좀 기억하셨을 것은 뭐냐 이제 이거죠. 위기와 갈등이 새로운 기회다. 제 아내도 중년기를 맞이하면서 저하고 많이 싸웠는데 그때가 아내한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갱년기도 우리한테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왜 여성들에게 남성성을 그렇게 막 부어주시는가.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에 에너지를 소진한 너에게도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해서 자기 개발의 기회로 그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잘 이해해야 되죠. 남성들은 그것까지 남편하고 싸우고 그동안 억울하고 당했던 거 이제 다 퍼부라고 준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공격하라고 준 게 아니라 자기 개발의 에너지예요. 남성들에게 여성성이 강화되는 건요. 너무 바깥으로만 돌고 자기를 성찰할 기회를 잃어버린 남편들에게 마지막 균형 잡힌 인격으로 자랄 수 있도록 자기를 돌아보는 그 마음의 거울로 주신 게 섭섭함이고 자꾸 이제 외로움이고 그래서 자기하고 대화를 하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뭔가 하니 감동적인 거라고 그랬는데 이 영상 하나 보죠. 정말 감동이죠. 이렇게 건너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오빠가 저기 엎드려버리죠. 그리고 다리가 돼서 동생을 건너가게 해요. 여러분도 좀 박수 쳐야 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험한 세상 다리가 돼요. 여러분 결혼하시게 되면 아이 절대 혼자 낳지 마세요. 외로워요. 이건 보면 내가 애 둘 셋 낳아야 되겠다는 좀 챌린지가 있죠. 네? 험한 세상 서로 다리가 되어줄 필요가 있죠. 근데 우리를 감동시키는 얘기는 너무 많잖아요. 여기에
기국이라는 아이. 달리기만 하면 서글퍼지는 아이죠. 성장판이 고장이 나서 다리가 짧으니까 맨날 꼴등을 하고. 근데 지난 가을 한국에서 운동회 때 친구들이 20m, 30m 고리점 앞두고 뛰다 말고 멈춰 서버렸지. 그리고 기구기가 뛰어나오는 것을, 뛰어오는 것을 기다렸다 손을 잡고 고림 지점을 뛰어들면서 한 아이가 소리치죠. 우리 모두가 1등이야. 그래서 애가 펑펑 울어버리고 생애 처음 1등을 했거든. 그 누나가 글을 쓰죠. 제 동생은 다리가, 이게 짧아. 하늘이 높, 키가 작아 하늘이 높은 아이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감동에 빠져들죠. 저는 아이들도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고, 여기 윌이라는 영국의 남자 간호사, 시에라리온에 갔다가, 결국 에볼라에 감염돼서 고국에 후송됐다가, 치료가 된 다음에 또다시 그걸 간다 했을 때 부모는 뭐라고 그랬어요? 윌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뜯어맬 수 없었다. 거기다 말랄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탈레반이 내 몸에 총을 쏠 수 있었지만 내 꿈은 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소녀에게 노벨상 위원회는 평화상을 주죠. 이것뿐이겠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응?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주인공들. 제가 마침 행성에 집회를 하러 갔다가 거기 촬영지를 들렸어요. 저를 안내해준다고 가까이 계신 목사님 나오셔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그 목사님 교회 이 두 분이 나왔대요. 그 진짜냐고 했더니 그 진짜 그대로 영화 그대로래요. 꾸민 게 아니래요. 근데 우리는 첫사랑만 소중한 줄 알았는데 90이 넘도록 그 아름다운 사랑 누워서 서로 얼굴을 만져주고 막 아파하고 손잡고 시장을 가고 할머니가 화장실 가는데 무섭다고 그러니까 그 화장실 밖에서 할아버지는 노래를 부르고 계시고 영화를 보러 아내랑 갔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우는지 우리도 좀 세상에 감동을 안기고 살 수 없을까 하는 건데 그것은 요 한 문장의 아포리즘으로 답이 찾아집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부르는데 너 뭐 때문에 결혼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지. 야, 뭘 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 그러면 주례자는 우리가 서로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나? 이렇게 토끼 눈을 뜨고 쳐다봐요. 그런 신랑 신부에게 제가 하는 말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고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려무나. 때문에는 조건과 이유예요. 신랑, 신부의 저 미소가 아름답기 때문에 결혼하겠다는 거지. 네. 근데 저 미소가 영원할 것 같으면요. 때문에는 조건과 이유예요. 그건 변해요. 근데 사랑하기 위해서 하면 사랑이 목적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이르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학습하게 되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의 아포리즘이 이겁니다. change, 변화는. 뭐냐? 사람을 변화시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여 변화시키는 게 빠릅니다. 여기까지 행복 프로듀서 송기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셔서 좌측 상단에 있는 대답 듣기 코너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구원과 복음에 대한 짧은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 들으신 후에 마음의 결정을 홈페이지 보기에서 클릭하시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저희 비변에서 필요한 도움을 이메일로 보내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세계 복음화를 우리 시대에 이루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BBN 한국어 방송의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비엔 한국어 방송 오늘의 말씀, 이번 주는 최동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최동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구원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있죠? 100세를 눈앞에 두신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님입니다. 최근에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을 또 쓰셨습니다. 이분의 책은 뭐 나오는 것마다 변함없이 베스트셀러죠. 아직도 왕성한 저작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1세대 철학자입니다. 서울대학교의 김태길 교수님과 숭실대학교의 그 안병무 교수님과 함께 친구입니다. 아주 절친한 나이도 같으시고 이 세 분이 한국의 철학기를 이끌어 가신 또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지성의 뿌리를 내려준 참 귀한 분입니다. 그분의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는 않고 교회 주변을 뱅뱅 돌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신앙인으로서 안타까운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퍼져 있는 그 기복적인 그 미신 신앙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떠납니다. 그런 기복적인 미신적인 요소가 어떻게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분들이 실망하고 떠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그 폐쇄적이고 아니란 생각 때문에 또 떠납니다. 교회가 형식에 치우치고 타성에 젖은 그 모습 크게 실망을 한다는 겁니다. 또 교회 지도자들의 독선적인 사고 방식에 환멸을 느끼고 또 젊은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기독교에 우리 한국과 민족의 미래를, 장래를 맡길 수 없어서 떠납니다. 이제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들은 이야기지만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도 크다고 봅니다. 교회에 왔지만 주변을 맴돌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왔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정신 차려야 될 것은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만족하면은 안 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란 생각도 잘못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 인격적인 개인적인 만남이 없으면은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할 수는 있지만 떠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교회를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참 뼈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국 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이 기복적인 신앙의 요소, 이거에 대해서 김 교수님은 원래 그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교육 수준이 낮은 사회에서나 발견되는 것인데 한국은 교육 수준이 엄청 높은데 이런 기복적인 미신적인 신앙 요소가 들어와 있는 것은 잘못된 교육 때문이다. 이분은 교육가로서 그렇게 보십니다. 교회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대변하지 못하는 어떠한 교리나 율법에 얽매여 있는 타성에 젖어 있는 이런 모습을 지적합니다. 종교의식이 인격을 앞섭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가 종교적인 것에 익숙하고 그와 같은 의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인격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인격이 바로 쓰고 신앙의 인격으로 살아야 되는데 의식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성취감을 느끼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과 우월감에 사로잡힌 독선적인 모습이 교회 모습이라고 그래요. 참 무섭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는 예수의 참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종교인의 냄새는 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분이 대학생들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학생들이 뼈 있는, 이분이 뭐 대학 교수지만 크리스찬이니까 이분은 이제 뭐 장로나 이런 건 없습니다. 평신도 사진 그래도 크리스찬인데 이 교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뼈 있는 질문입니다. 왜 법정 스님 같은 분들의 글, 불교 서적은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기독교 서적은 왜 그렇지 못합니까? 예, 김 교수님은 고민을 하다가 답을 합니다. 스님들은 보편적인 생각, 인생에 관해서 글을 쓰는데 목사님들은 주로 교리나 신학에 얽매여 글을 쓰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계명이나 율법에 얽매이는 분이 아닌데 교회는 그렇게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떠한 그런 율법에 얽매이는 걸 싫어하신 분이에요.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분인데 교회는 왜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를 스스로 보여주신 분인데 교회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형식에 타성에 젖어있는 그런 모습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철학을 공부하신 평신도 신앙인의 눈에 비친 이제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저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많이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우리 예배 엄청 많이 드리는데 왜 예수님이 안 모인다 그럴까? 정말 참 우리 지도자들에게는 참 뼈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는 초대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정말 한국 교회는 예배가 엄청 많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수요일날 모이고 금요일날 철야기도 하고 주말에 뭐 목장 뭐 구역 모임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런데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인카운터 미팅이 아니라 뭔가 주고받는 이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 모임이 생명이 없는 형식적인 그런 의식에 치우쳤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교회 주변을 맴돌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떠납니다. 참 굉장히 뼈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그 교리나 율법에는 익숙한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하라는 것에는 정말 충성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정말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이분이 오로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 붙드세요. 평생을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온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분은 대학 다닐 때서부터 병으로 고생하신 분입니다. 피를 토하는 폐병을 알아서 대학 다닐 때서부터 고생을 하셨고 뭐 연예인교회, 온누리교회, 두란노 소원, CGN TV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 엄청나죠. 그 많은 것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라는 거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에서 돈 벌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기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열정으로 그런 사역을 정말 무지무지하게 고생하면서 하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질병이 몸에서 끊이질 않습니다. 자기가 종합병원이래요.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폐병으로 고생하셨죠. 당뇨, 고혈압, 간암, 심근경색, 부정맥, 그리고 마지막에는 혈액투석까지 합니다. 이제 그분의 간증입니다. 일주일에 3번, 3일이죠.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투석을 받습니다. 소변이 정상이 아니죠. 인공적으로 물과 노폐물을 빼내는 작업을 합니다. 간암 수술을 지금까지 8번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왜 응답하시지 않나 생각해 봤지만 하나님이 왜 나를 반 죽여놓고 살게 하셨나 싶어요. 그런데 내가 아프면서 그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요.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교만해져서 펄펄 날아다닐 것을 내가 너무 잘합니다. 내가 딴 생각만 하면 암이 생깁니다. 일종의 까불지 마라 뭐 이런 거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더 안타까워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주님 사랑하고 저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욕심 없이, 하나님을 위한 욕심이지 인간적인 욕심 없이 명예욕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정말 어떻게 그 무지막지한 고생을 했어요. 막판에 몇 년 동안은 정말 살아있는 게 기적. 비행기 타고 최대한 대로 갈 수 있는 게 일본이에요. 간암 수술 8번 하니까 교인들에게 미안해가지고 미국에 와서 수술 받은 이후에는 악화되니까 자기가 비행기 타는 최대 거리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수술을 8번이나 받으셨어요. 누구보다 주님 사랑하고 열심히 일해온 그분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분이 이제 아주 크리에이티브하고 웍 오리엔트의 아주 전형적인 분입니다. 이동훈 목사님과 홍정길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게 뭐 기독교 4인방으로 친하시다 그러냐. 모임은 그런데 또 무슨 일 저지르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 목사님은 일에 그냥 막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 주일에 3일을, 그러니까 한 주일에 절반을 병원에 가 누워 있습니다. 그 투석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피를 다 빼가지고, 우리는 신자 콩팥에서 이걸 깨끗하게 해주지만, 피를 다 뽑아가지고, 걸러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 피를 다시 넣어줍니다. 이게 4시간, 5시간이에요. 그거 하고 나면 막 어지러워서 반나절은 또 고생한답니다. 일주일에 3일을 절반을 병석에 누워있습니다. 그 열심히 뛰어다니던 목사님이 병석에 누워있습니다. 이거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고생이 어떻겠어요? 진짜 막 터질 것 같고, 아까 여기 나와 있듯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굉장히 있는데 나중에는 그 병석에 누워있으면서 진짜 안식을 맛봤대요. 그렇게 안 하면은 한 목사님은 절대로 쉬고 그럴 뿐이 아니에요. 이게 뭐 인간적으로 그게 하여튼 체질적으로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주일에 서너 시간씩 자기는 편안하게 주님과 안식을 한대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게 꼭 아픔이 됐고 고통이 됐고 불평이 될 수 있고 원망이 될 수 있는데 주님과의 편안한 안식이래요. 참 사실 하영조 목사님이 존경받는 이유는 그가 큰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5만 명의 교인 때문이야. 더 큰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가 크기 때문에 하영조 목사님을 존경하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분의 마지막까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마지막까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신 그 한 목사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참, 이분이 이제 마지막 가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떠나는 겁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헤어짐도 있고

0: 영원한 이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안타까운 이별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떠나보내지 말아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자기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실수가 없다는 분을 자기는 절실히 느낀 거예요. 내가 아플 때, 아니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자기는 체험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고통스럽고 힘든 일도 즐거워집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불행한 일이 행복한 일로 변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하면서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 말에는 조금도 거짓이나 덧붙임이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다 압니다. 왜?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오직 예수. 한 목사님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우리 모두의 목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두의 목표고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종교를 보면은요, 어제의 놀라운 교훈이 오늘은 쓸모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의 교훈이 그때는 기가 막히게 적용됐을지 모르지만 이 달라진 환경에서 적용되지 않는 교훈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에 유니버셜 트루트, 보편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는 이유 무엇일까? 첫째는요, 예수님이 영원토록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셨다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거는요,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춘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흑암은 악과 그 다음에 무지와 그로 인한 고난과 고통을 다크니스, 어둠으로 봅니다. 이렇게 악으로 인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큰 빛이 비친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 어둠, 사망의 그늘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에 똑같은 말씀을 이용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요, 적어도 악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신앙인의 모습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백성들.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빛이 비춥니다. 이게 이제 실감이 나지 않으면은요, 가끔 이제 어두워질 때, 아니면 이제 어두워지려고 그러는데 또 비가 와요. 비가 오고 어둑할 때 차를 타고 가는데 보면은요, 라이트를 안 끼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라이트를 안 끼고. 약간 좀 밝다 그러면 바깥에 가로등이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어두컴컴한데 라이트를 켜지 않고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보다가 뒤에 이렇게 백미러로 보는데 뭐가 중간에 내하고 저 뒤에 차 사이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해. 가만히 보니까 어떤 차가 라이트를 안 켜고 달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떠세요? 그 모습이에요. 어둠을 헤매는 그 모습이 한밤중에 라이트를 켜지 않고 달리는 그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려움을 겪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피해를 주는 그런 모습이 이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흑암에 관한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불을 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난 거는요, 창세기 1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생명이 삼하는 사람들에게 첫 시간에 이 말씀을 꼭 드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걸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신앙이 창조 신앙이라 그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게 우리 성경에 1절로 되어 있지만 고대 문서에는 이게 타이틀입니다. 1절은 타이틀이고 정확하게 2절이 1절입니다. 예, 창세기 이렇게 시작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창조 이전의 세상을 세 가지로 성경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세상을 대변하는 세 가지 단어가 뭐냐면 첫째 혼돈, 두 번째 공허, 세 번째 흑암. 그런데 여기에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혼돈한 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공허한 게 채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어둠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요, 그냥 창조를 그냥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이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이 첫째는 뭐가 진리인지 몰라요. Confused. 이게 도대체 무엇이 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혼동이 옵니다. 두 번째, 공허해요. Empty.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뭔가가 있잖아요. 많은 걸 누리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더 공허하잖아요. 이 외적으로 많은 것이 발전되어서 사람들이 봤을 때 행복하고 좀 편한 것 같은데 마음은 그렇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갈수록 악해지는 세상의 모습. 아, 이게 기가 막히게. 창세기를 기록할 때 이게 하나님이 영감 받았다는 게 그냥 모세가 썼건 누가 썼건 그걸 뭐 알고 썼겠어요? 하나님이 써라고 뭐 진짜 무식하게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는 걸 이렇게 썼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의 모습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빛을 필요로 하는 거. 혼돈해. 공허해. 어두워. 근데 3절에 빛이 쫙 들어가니까 혼돈한 것이 정리가 되고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Confused가 아니죠. 클리어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공허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내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거 공허한 게 아니죠. 어둠이 아니죠. 죄악이 아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빛된 사람들의 이제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 가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비춰주시는 영원한 빛이 되시기 때문이다. 마태는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받고 복음 증거하러 가실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고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요. 27장 45절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둠이 임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거기 있습니다. 어둠을 비치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은혜의 증거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이 말입니다. 이걸 또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착한 사람들만을 받아주고 악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대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 종교의 모습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을 받아주고요, 악한 사람을 버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은혜로 받아주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이 있다면은요, 그저 잘하고 충성된 사람을 받고 이 못된 죄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쉽게 남을 정죄하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나도 죄인인데. 그럼 안 되죠.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 착한 사람 받아주고 나쁜 사람 버리는 종교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아들인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내가 아니잖아요.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하는 것이 일반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게 이제 은혜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은혜라는 게 사실 예수님이 당하신 것인데 대속인데 이거를 무조건 공짜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좀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이 엄청난 희생을 당하셨죠.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가 고통당할 때 부모가 뭘 못하겠어요. 왜? 내 거니까. 이게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통당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뭐 와닿지가 않는데. 여러분, 자녀가 고통당하는데 여러분 뒷짐 좀 찾아보겠습니까? 내 자식인데? 그건 없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은 정죄. 그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지 특정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 특징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착한 사람은 받아주고 나쁜 사람들 배제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네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나, 개인에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이 뭐 했는가, 내가 뭘 했는가가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이 뭘 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룬 것을 바라볼 때는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왜?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내 믿음의 대상이 뭘 했나를 믿고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확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니까. 다르잖아요.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뭐 마틴 루터 이렇게 했잖아요. 인간적인 노력을 해야 확신이 온다고 보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들에게 복음의 가치를, 기독교의 진리를 현대인들에 맞게 잘 증거하는 목사님이 팀 켈러 목사님이잖아요. 이제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복음서, 성경 전체가 아니라 특별히 복음서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복음서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정말이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 했나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를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내가 뭘 해야 성취감을 얻으려는 이 생각이 버려지지 않는, 이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 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는 확신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습을 좀 회복하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 저는 무슨 뭐 하영조 목사님의 겪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못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강조하는 이유는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빛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수단으로 채울 수 없는,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과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영원한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쁘잖아요. 그거 바라보니까 기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의 증거, 십자가로 인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한 것이 없지만 나를 위한 내 믿음의 대상이 이룬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될 대상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자꾸 나를 바라보고 내가 뭘 했나를 쳐다보니까 거기에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묵상의 대상은, 아니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믿고 따라야 될 대상은 내가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이 무엇을 했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분을 가슴에 품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 오늘의 말씀, 최동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리셨습니다. 말씀을 전해드리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신앙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해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하고 또 알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도록 기도하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십자가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주의 뜻을 따라 성경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는 주의 뜻을 따라 오늘도 말씀에는 부산 말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두식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44편에 있는 말씀으로 자자손손 전승될 신앙, The Faith That Has to be Inherited to Posterity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하는 것은 물질적인 유행의 재산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무형적인 자산이 더 중요하죠. 집과 땅은 있으면 물려주고 없으면 못 물려줍니다. 성질머리와 빚은 안 물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물려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죠. 복음을 살아내는 걸 믿음이라 합니다. 한마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전승되어야 합니다. 부모 세대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물려줘야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이 있도록 믿음의 금자탑과 기념비를 쌓으며 잘 믿어야 합니다. 적당하게 대충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산만 물려주고 신앙은 못 물려주는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소중한 우리 자녀들이 유산만 물려받고 신앙을 못 물려받으면 제2, 제3의 탕자가 속출하게 됩니다. 신앙을 물려주는 최고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4편 1절에 보니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려줘야 합니다. 신앙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죠. 학원에만 보내고 학교에만 맡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입니까? 어떤 신앙을 전승해야 합니까? 본문 시편 44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로 3절, 6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성공과 승리 중에 신앙의 자세를 알려줘야 합니다. Our attitudes of faith in the midst of success and victory. 이걸 모르면 교만해지고 자아도취에 빠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쉽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공과 승리를 주실 때 그것을 내 잘난 탓으로 돌리면 큰일 납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에 돌아가야 할 크레딧을 내가 꿀꺽하고 삼켜버리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유다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1세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명연설을 하며 백성들의 환호를 받고 인기 절정에 이르렀을 때 사도행전 12장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출생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선천적인 앉은뱅이를 예수님 이름으로 고쳤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강림했다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며 그들에게 절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며 높였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으며 사람들을 말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며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I owe what I am to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부모 세대가 자손들에게 물려준 신앙을 소개하면서 3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시편 44편 3절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늘 넘어집니다. 뭐 하나 이루면 꼭 내가 대단한 것처럼 여깁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훨씬 많음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고 믿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시편 기자는 6절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시편 44편 6절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내 승리도 하나님의 것이니 나는 활이나 칼이나 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던 다윗의 신앙 고백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시편 44편 8절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결국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룩한 습관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축구 한일전 봤습니까?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연장전까지 120분의 사투를 마친 선수들이 금메달이 확정되자 그라운드에 꿇어앉아서 감사기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셨습니까? 인생의 크고 작은 성공과 승리의 순간에 내 노력과 내 실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44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고난 중의 성도의 자세입니다. 17에서 18절 말씀이죠. Our attitudes of faith in the midst of troubles. 인생은 파란만장합니다. 성공과 승리의 환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과 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야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간이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법을 지도하십니다.

0: 당했습니다. 10절에 보니 미움을 받았습니다. 11절에 보니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12절에 보니 팔려감을 당했습니다. 13절에 보니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니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었고 사람들의 머리 흔들매 대상이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니 능욕과 수치를 받았고 16절에 보니 비방하고 욕하는 원수와 복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최악의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우울증에 걸려서 절망 가운데 삶의 소망을 다 놓고 말 때에 17절에 보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낙심하며 주님을 잊고 사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주를 잊지 않은 삶은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는 삶으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는 것이죠. Never disobeying God's covenant.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약속을 믿으며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약속 안에서 사는 백성이죠. 언약 백성은 세상의 헛된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의 헛된 소망에 현혹되지도 않습니다. 언약을 버리거나 어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고난이 몰려와도 하나님을 기억하면 언약 안에 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번째로 마음이 위축되지 않습니다. Never losing heart. 18절에 보니 마음의 위축이 되지 않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turn back, 즉 뒤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마귀 편에 붙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위축되고 겁먹어서 믿음의 거룩한 순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큰일이 생기고 설상가상의 상황이 연속되어도 믿음으로 담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일 아닌데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에 대열에서 낙오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쫄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일에도 마음이 위축되지 않겠다는 이런 고백은 더욱 담대한 고백으로 연결됩니다. 네 번째로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Never straying from God's faith. 18절 하반절에 보니 걸음도 주를 떠나지 않고 믿음의 정도를 걷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수록 믿음의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고난이 오면 정신 차리고 더욱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쫄지 않고 내 믿음을 보고 마귀가 쫄게 되겠죠. 오늘 시편 44편을 관통하는 마지막 세 번째 핵심 내용은 믿음에 근거한 마음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The secrets of the heart based on faith. 본문 시편 44편 20절과 21절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손을 이방신에게 펴지 않는 것을 한마디로 마음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의 비밀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에 근거한 마음의 비밀이 가득해야 합니다. 뭔가 숨기는 비밀이 아니라 더럽고 추하고 충격적인 마음의 비밀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마음의 비밀이 우리의 속사람을 장식하고 지배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까? 디모데 전서에 보면 집사들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만 됩니다. 교회 나와서 학습과 세례를 받고 나면 자동으로 집사가 되는 줄 아는데 그래서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위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비밀을 가져보셨습니까? 왼손도 모르게 오른손으로 선을 행하고 귀한 물질을 선교와 구제에 내놓고 기도의 골방에서 시간을 보내며 말씀 묵상으로 사색하며 찬송을 듣고 부르는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 친밀한 영적 동행을 즐기는 믿음의 비밀이 쌓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하기 부끄러운 비밀만 가득합니까? 이 가을이 깊어지는 계절에 우리의 마음에 믿음에 근거한 거룩한 비밀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크리스천 초중고등학교를 세워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사역자며 베스트셀러 전도는 어명이다의 저자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에는 BBN 청취자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아이폰과 블랙베리에 이어 이번에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안드로이드 앱을 준비하였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먼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셔서 영문으로 BBN을 치시면 BBN 라디오란 앱이 뜰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안드로이드 폰과 함께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복음적인 말씀과 은혜 가득한 찬양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청취하시면서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기쁨과 영적인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문을 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35번째 시간. 한국인 목사의 탄생은 한국 개신교 역사에 중대한 획을 긋는 일이다. 토마스 목사로 시작한 한국 개신교의 시작은 아펜젤러 목사와 언더우드 목사의 재물포항의 입항으로 길을 다지기 시작했다. 그 후 25년이 지나 드디어 한국인 목사를 배출하게 되는 것이다. 비록 7명이 지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지금 800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의 시작의 문을 활짝 연 인물들이었다.
1: 당시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하는 7명의 인물들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들이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는 평양을 넘어 그 덕망이 사람들로부터 자자했고, 양전백 목사는 33인의 한 명으로서 평양북도 선천 출생으로 교육에 많은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선교사들과 더불어 자기 고향 선천에 신성중학교와 보성여학교를 설립하고 YMCA 집회 강사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런 양전백 목사는 평양의 안창호, 정주의 이승훈 선생과 함께 평안도 지역의 대표적인 기독교 교육 사업가로 꼽히던 인물이었습니다. 105인 사건에 신민의 인사들과 같이 연루되어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2년간 복역했습니다. 1919년 3.1 운동 때에는 미래 서울에서 천도교와의 연합을 의논하고 돌아온 이승훈, 이명령, 유여대, 김병전 목사 등 그 지역의 기독교 인사들과 함께 만난 뒤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가하기로 결정하고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태화관에서 열린 낭독 행사에 참여했죠. 그가 세운 선천에서는 신성중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인쇄하여 배포했고요. 그 일로 2년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2: 들어와.
3: 여기 있습니다.
2: 아, 이건가?
3: 평양신학교, 아니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번에 목사가 될 자들입니다.
2: 이래 뜻든 대로 만만치 않은 7명이구만.
3: 그렇습니다. 길선주는 물론이고 양전백, 서경조, 송린서, 방기창, 한석진 그리고 이기풍까지 알만한 자들은 다 아는 자들입니다.
2: 양전백은 내가 알기로는 돈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자가 목사가 되다니. 이기풍은 제주도 선교를 할 것이라.
3: 그전 신학교에 들어가서 내내 제주도로 갈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한량 출신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자가 예수를 믿고 제주도까지 가겠다고 하는 건지.
2: 제주도까지 놈들이 자기 손아귀에 넣고 싶은 게 이러구만. 좀 더 면밀히 이 자들에 대해 조사를 하더라. 이 자들은 목사가 되는 날부터 우리 대일본 지국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쳐선 안 돼. 알겠나?
3: 예.
0: 1907년 9월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로 세워지는 일곱의 인물들은 일본이 사전에 조사를 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를 넘어 민족 역사에 중요한 자리매김을 했다. 길선주, 양전백과 함께 목사가 된 서경조 목사는 책을 팔던 매서인으로 중국에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했다. 목사가 되어 세문안교회 등에서 목회를 했던 인물이다. 방기창 목사는 1901년 평양신학교가 개교되면서 김종섭 장로와 함께 최초 입학생이 됐다. 그는 개화도상의 역경이 중첩한 한국 사회의 한가운데서 최대의 역량을 10분 발휘해 초기 한국교회를 순수한 복음으로 선정하는 데 혁혁한 업적을 남겼다.
1: 그리고 송린서 목사는 평양 출신으로 이기풍 목사와 함께 마페 선교사의 전도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는 목사가 되어 평남 일대의 교회를 개척하는 데 많은 공을 남겼습니다. 한성진 목사는 의주에서 세례받고 평양의 마페 선교사 밑에서 전도일을 맡아 하면서 마페 선교사를 도왔다고 합니다. 그는 1894년 그를 체포한 평안감사 민병석이 사형 선고를 내렸으나 신앙 지조를 굽히지 않았고 마침내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한석진 목사는 당대의 가장 총명한 교계 지도자로서 한국 고유의 인습을 바로잡아 게스타파와 남녀차별 철폐 등의 막대한 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기풍 목사는 1893년 평양거리에서 전도하고 있던 마페 선교사의 아래턱을 돌로 때려 상처를 낸 불량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기가 되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는 목사가 된 후 제주도에 건너가 모진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전도 사역에 종사해 제주도민 교화에 위대한 공을 남겼습니다. 제주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이기풍 목사는 1921년 총회장을 역임했고 일본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 끝내 1942년 6월 20일에 선교했습니다.
0: 이렇게 7명의 한국인 최초의 목사들은 남이 근접할 수 없는 역사의 족적을 남겼다. 그들이 행했던 일들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끝까지 일본에 대항했다. 일본도 그들이 앞으로 펼칠 일에 대해 짐작을 하고 있었다.
4: 뭐라고 해? 아, 그러면 참말로 이번에는 목사로 우리 그 어른들을 세운다 이겁니까?
5: 귀는 뒀다 뭐하네. 고조 사람 입만 아프게 두 번 말을 하게 하네. 고조.
4: 잘됐네 얘. 아이, 그리 훌륭한 사람들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 우리 교회당도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5: 교회당만 커지는 게 아니야.
4: 아이, 그러면요.
5: 우리 민족, 예. 이 나라 교회가 드디어 뿌리를 이 땅에 단단히 박는 거이야. 알겠나?
4: 그야 이를 말인겨. 당연히 길이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6: 아유, 왜 그렇게 좋아할 만은 아니야.
4: 생기 없겠는겨.
5: 아이, 뭐이가 또 문제가 있습니까?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니요.
6: 닌자들만.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3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많은 영광을 기대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 삶을 돌아보면 영광과 축복보다는 오히려 고난과 고통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갈등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누구보다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으십니까? 교회생활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는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보지만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온라인 성경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성경대학의 강의를 들으시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온라인 성경대학의 강의를 들으시고 공부하셔서 우리의 참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과 구원의 확신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www.bbnbi.org 또는 www.bbnradio.org로 오셔서 성경대학을 클릭하시고 간단히 등록을 마치신 후에 원하신 과목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목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Bible Broadcasting Network,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성경 이사야 9장에서 13장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1: 제9장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솜같이 설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합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지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어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종기한 자여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진료와 현극을 삼키며 빽빽한 숲을 설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와 같을 것이라.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움길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2: 제10장 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히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하니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행함 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찢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도비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채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들은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으려 함과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극과 진려가 소멸되며 그 삼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 삼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관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불구에 내게는 분을 그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레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수르 왕이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의 지중을 머무르고 영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 사람은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돗이여.

0: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구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스루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수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으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일곱 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1: 제12장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거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0: 제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시니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하미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니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0: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도다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증금보다 희속게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휘깃게 하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 목전에 미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대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석히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어디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순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개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1: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구약성경 이사야 9장에서 13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신명기 4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신명기 4장은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의 그 회고담에 대한 어찌 보면 결론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그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줄 때 느보산 근처의 요단강 동편에 당도에 있었는데요. 백성 가운데 출애굽해서 이곳까지 전체를 여행해온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백성들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어 매장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유골이 뜨거운 사막 지하에서 이글이글 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광야 여행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키면서 그분께 순종할 것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절 2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행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지키되 조금도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지켜야 했던 것이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을 경우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도 유리한 조건으로 주어진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건 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질상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신명기를 두 개의 큰 주제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사랑과 순종을 강조한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구약 성경의 대주제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어찌 보면 미처 모르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어찌 보면 순종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 신명기 4장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권면하면서 그들이 왜 순종하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네 가지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번영케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1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그 1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분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1절 있잖아요.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유일한 원리는 당신께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그들을 이렇게 노예로 산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자,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의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감사의 태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므로 그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축복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하고 그 감사를 드리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한 그들은 마땅히 그분께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멀리 떨어진 37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4장 3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본문은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최초의 언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은 지금까지 당신이 행하신 모든 사역의 동기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들에게 바로 위대하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모든 이유와 동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깨달아야 할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혹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죄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사실이지 인간은 하나님을 매우 적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을 쭉 이렇게 훑어나가다 보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얼마나 대적해왔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4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스불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호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아니한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모세는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청을 받았으나 그것을 불가능하게 했던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는커녕 그는 도리어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게 되자 모압 왕으로 하여금 그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무리 속에 들어가 나름대로 자원을 하게 하고 강력히 설득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로 거짓 신을 섬기게 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하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민수기 25장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기는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뭐 너무도 중요한 교훈으로 마찬가지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 충성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름대로 심판의 길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끝까지 살아남아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순종이 가져다 주게 될 축복을 다시 한번 그러므로 상기시켜 주고 계신 겁니다. 자, 신명기서 4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5절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복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것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했던 것에는 또 하나의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스라엘은 열국 앞에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가 전도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세상의 증거가 되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인데요. 주 안에 있는 모든 신자에게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선교사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라는 초청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신실한 행위로 타민족으로 하여금 이러한 규례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스바 여왕은 이렇게 하였습니까? 그는 멀리 아라비아 남단에서까지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었고 기차도 자동차 따라서 그가 솔로몬을 찾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고달픈 여행을 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자가 그런 어려운 환경에도 그렇게 먼 길을 온 것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증거가 된 방법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은 열방의 증거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고 그분을 떠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장 9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당신의 교훈을 가르치려는 중요한 책임을 이제 주신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은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자자손손에게 가르쳐 전해야 했습니다. 어느 민족이든 가장 중요한 국가사업이 바로 청소년 교육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국가사업의 실패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아마 교육의 실패라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을 돌아보고 우리가 교육적으로 얼마나 실패하고 있는가를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의도는 교육부나 학교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육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그것은 저는 학교니 어디가 아니고 바로 가정에 있다고 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안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일들을 내 아들들에게 또 내 자손들에게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므로 자녀 교육의 실패는 곧 부모의 신앙의 실패인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부모에게 주신 중대한 책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용돈 주고 학교 교육시키고 학원 보내고 뭐 유학, 이것이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전달해 줘야 합니다. 자녀들이 대학 입시에서 떨어질까 안절부절 하면서도 자녀들이 영원한 심판대에서 그 고난받고 고통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잊고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한 심판대에서 가라지로 판정을 받아 참 꺾여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앙이 무슨 악세사리로 항상 필요시에만 걸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모든 신앙의 부모들이,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자녀의 교육에, 이 신앙 교육에, 학교 교육, 학원 교육이 아니라 신앙 교육에 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12절 말씀으로 넘어가죠.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매우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분의 신체적인 특징에 대하여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이러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오늘날 그림을 통하여 흔히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건 어찌 보면 100% 아닌 거죠. 저는 그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모습을 볼 때 경외심을 느낀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어느 성경 주석가가 사람이 주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은 그분의 참모습을 잃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거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캠퍼스의 물감으로 그릴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명기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놀라운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4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너무도 중요한 교훈들을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지만 그건 역시 그들에게, 그들이 세계에 대하여 오늘날도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그들은 지금 과거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나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 아직까지 그분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민족은 어느 족속이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혹시 죽음 뒤에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 알기 원하지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크게 네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첫 번째 견해지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 견해는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다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불교라든가 힌두교의 윤회 사상이 이제 이런 그 사상이지요. 세 번째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내세관이 이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연옥으로 먼저 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인데 천주교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하는가 하면 연옥에 간 영혼이 천국으로 가도록 그것을 바라고 천주교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정말 열심히 기도를 드려주죠. 이 네 가지 견해 외에 또 다른 어떤 견해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네 가지 견해가 가장 많은 견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견해 중에서 어떤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옳은가 하면 세 번째 견해,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 하는 이 견해가 옳은 견해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보통 책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다 진리이고 다 옳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딱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긴 한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예언이죠. 근데 이 예언도 그건 이제 앞으로 미래의 일이니까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고 하여튼 과거에 대해서 예언했던 모든 내용들은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 그대로 되었어요.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단지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주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했을 뿐인데 이것도 언젠가는 결국은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보시면 천국이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든 것이 다 황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국이 좋은 것은 천국에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천국에 대한 말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다 없어진 뒤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이 성이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래서 천국에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것이죠. 천국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고 해도 그곳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다면 전혀 좋은 곳이 아니죠. 그런데 이 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일 뿐만 아니라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쭉 21장을 읽어보시면 황금과 보석으로 꾸며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이 성경이 묘사하는 천국입니다. 천국에 비해서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은 한마디로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지옥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지옥의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괜히 사람들 겁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죽음 뒤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 여러분 잘 믿기지가 않죠? 근데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는 자기가 있는 그 세상이 단 줄 알 거예요. 그런데 나와 보면 정말 휘황찬란한 이런 세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았을 때는 정말 죽음 너머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의심도 하고 없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장막집은 뭐고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장막집은 우리의 육신, 우리의 이 몸을 말하는 것이고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것,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의 육체를 장막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많고 많은 집 중에서 하필이면 장막집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장막은 말 그대로 천막이죠. 텐트예요. 왜 다른 목조 건물도 있고 콘크리트 건물도 있는데 왜 그런 건물에 비유하지 않고 장막집에다 비유를 했느냐? 여러분 장막집, 천막집은 굉장히 약합니다. 콘크리트 집이나 뭐 이런 집들은 튼튼하지만 장막집은 굉장히 약하지요. 그리고 영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가 딱 그렇죠. 우리 육체가 여러분 얼마나 약합니까? 뭐 좀 튼튼한 것 같아도 이 육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한 번에 훅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 육체를 가지고는 오래 살지도 못합니다.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떠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 장막집, 이 육신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을 떠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이사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무엇을 뜻하겠어요? 하늘에 있는 집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천국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올라가서 입게 될 새로운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 3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아니면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 입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만 봐가지고는 그렇게 분명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고 말씀을 하면서 새로 입게 될 그 몸을 영의 몸, 신령한 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제 각각 천국과 지옥에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새로운 몸을 입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몸, 새로운 몸, 이것이 우리가 죽는 즉시 이제 천국에 올라가는데 천국에서 입게 될 나사로가 입었던 그런 새로운 몸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 입게 될 그 영의 몸, 신령한 몸을 의미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그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둘 다 죽었죠. 죽어서 거지 나사로는 낙원 즉 천국에 가고 부자는 음부 즉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들의 육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실은 육신은 땅에 있죠. 장사됐으니까 땅속에 지금 들어갔어요. 이제 머지않아 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에 간 이들이 새로운 몸을 입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손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부자의 혀도 나오고 신체 부위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딱 떠나면 몸은 여기 두고 우리의 영혼만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가 새로운 몸을 입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얼굴도 있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하늘에서 우리가 입게 될 그 영원한 집, 새로운 집, 새로운 몸, 이것이 부활할 때 우리가 이제 입게 될 그 영의 몸, 신령한 몸, 그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죽자마자 천국에 가서 입게 될 그 새로운 몸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읽을 때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정확한 것은 어쨌든 천국 가면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여러분 육체로 사는 삶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탄식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탄식.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탄식이 있어요. 탄식이라는 말은 신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여기도 탄식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탄식하는 삶일까요? 그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은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여기 보면

0: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한글하면 80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연수의 자랑이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평생 살아가는 것이 이게 결국은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다 그 말이죠. 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왜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읽은 그 말씀 바로 앞에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8절 보니까 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의 죄악, 은밀한 죄. 이런 단어가 여기 나오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리고 죽음이 있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언제부터 사람이 죄인이 된 줄 아십니까? 아담이 인류 최초의 사람이 아담인데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고통과 수고와 눈물과 죽음이 인생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사람이 여러분 왜 수고하게 되었고 왜 결국 죽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즉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한평생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통당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생들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냐? 끝이 아닙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의 실체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이것은 정해진 이치예요. 누구라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거쳐서 사람이 어디 가게 되는가 하면 이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 어디에 던져지게 되느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지불해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이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이 받아야 할 그 벌을 대신 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누구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고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복음이라 그러죠.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을 받고 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벌을 받아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즉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이게. 그 사람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거지 나사로가 여러분 왜 천국에 간 줄 아십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뭐 헌금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 두 강도가 함께 달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저주해요. 그런데 또 다른 한 강도는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생각을 바꾸죠. 아, 나는 죄가 있어서 이렇게 달려 죽지만 내 옆에 달린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이분은 정말 메시아가 맞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구나. 그 강도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영원한 그 운명을 의탁하게 되시죠. 주님,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천국에 갈 것이다. 네가 숨 끊어지는 그 순간 너는 천국에 있는 네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강도가 천국에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살았을 때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순간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도 역시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또 아무리 많은 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굳이 인간이 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자기 방법대로 구원받으려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랬는데 구원받았고 또 천국도 가게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살기도 힘든데 그냥 죽어버릴까? 뭐 이런 생각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살고 죽는 것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더 살라고 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만 살고 오라 그러면 또 그동안 잘 살았습니다 하면서 또 하나님께 가면 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뭐 사느냐 죽느냐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바울처럼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바라보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간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제 우리가 서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보고해야 될 날이 온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생각하면 조금 겁나지 않습니까? 내가 한 모든 행동들 그게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보고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잘못대가 저질렀습니다. 또 잘한 일은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다 우리 주님 앞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식하면서 바르게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염려는 없습니다. 지옥에 가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님께로부터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심판받느냐? 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심판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에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자, 여기 보면 믿는 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일단 구원 잃는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결국 구원은 받는다는 것입니까? 못 받는다는 것입니까? 네, 구원은 받아요. 지옥 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이 한다 하는 이 말은 이제 특별히 잘한 것이 없고 겨우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천국에는 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그러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해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기 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를 받는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제 결국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많은 상들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고 제대로 살지 못했으면 그런 상들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잘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상도 받고 저런 상도 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잘했다 하는 이런 칭찬도 들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어서 제대로 살지를 못해서 아무런 상 받을 것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 부활을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일반적으로 배가 부르면 과거에 배고팠던 시절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았으나 좀 편해지고 사상적으로 넉넉해지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버립니다. 호세아서 12장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든지 당신의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0: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완벽하는 거죠. 왜? 11조, 11조 다 한 거예요. 모든 율법, 613개 다 지키 행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 하는 거예요. 근데 이웃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성경 내 이웃을 사랑. 그때 내 이웃은 누구예요? 같은 유대인 안에서 율법 지키는 자들 사랑하고 이렇게 해석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신에서 뭐라 그래버려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건 장로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그렇게 들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결국 예수님의 핵심 강연 내 원수를 사랑 이렇게 나오는 거죠.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들으실 말씀의 제목은 가장 큰 계명 후반부 말씀입니다.
0: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해 주는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모든 구약의 그 율법의 핵심 줄거리인데,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못 지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나라가 많은 것을 통해서 왜 인간이 자기의 율법 지킴이나 인간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실 구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라니까요. 모세 언약보다 아브라함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 일방적인 은혜 언약입니다. 믿음으로 어룩달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어룩달을 받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430년 뒤에 모세 언약이 나온 것은 왜 모세 언약이 나온다고요? 봐, 어떤 인간도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 언약 먼저고,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이 나오는 거죠. 새 언약이 구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도 일반적인 은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율법이 들어가는 거죠. 왜 율법이 들어간다고요?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을 어디에 가두는 역할을 해요? 죄 아래 가두는 역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죄 아래 갇혀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죄 아래 갇혀있는데 똑같은 죄인들이요. 솔로몬? 다윗? 다윗도 무슨 죄 지었어요? 간음하고 살인했어요. 지난주 오후에 질문하신 분. 다윗 지옥 갔을 때 천국 갔을까요? 다윗 지옥 갔을 때 천국 갔어요. 간음했는데요. 살인했는데요. 그 다음에 회개했잖아요. 그죠? 회개했죠. 나단 책망. 근데 다윗 죽을 때 어쩐지 아세요? 솔로몬 보고. 솔로몬하고 용서해준다, 심어 용서한다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절마저고 좋게 죽지 말라. 뒤끝 장렬입니다, 다윗이. 지 죽으면서 내 심어 용서해준다 그랬잖아요. 해놓고는 뭐라 그래요? 절마저고 조용히 죽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심어이 연금 상태 해가지고 심어이 죽여버리잖아요. 다윗이 그런 놈입니다. 다윗이 그런, 성경 보세요. 다윗이 그런 놈이에요. 근데 구약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자기의 의로서는, 자기 행위로서는 군의 일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 이 오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요, 어떻게 해서 군의 내시에요? 죽이시는 거예요. 실제로 죽인다니까요? 사고로 죽이든지, 병들어 죽게 하든지, 늙어서 죽든지, 늙어서 죽는 것은 없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죠. 그래서 죽여내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언약이 담기면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고요. 아무리 건강히 잘 먹고 잘 살다가 고통도 없이 죽어도 그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안 담기면 그건 지옥 가는 죽음이에요. 이게 가장 간단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는가? 어느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병행 구조를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중에도 서기관이 나올 수 있어요. 서기관은요, 서기관은 율법 선생 정도가 아닙니다.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율법 선생보다 높은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 율법을 필사할 때에, 제가 옛날 사본학 볼 때에 사본학 공부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로 필사를 하냐면요, 창세기부터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만 예를 들읍시다. 모세오경을 필사를 하면 어마어마한 내용이잖아요. 글자를 옛날에 어떻게 한자 한자 새기듯이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한자 쓰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모욕을 해야 돼요. 붓을 새로 씻어야 돼요.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목숨을 다해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렇게 필사를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검사를 한대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다섯 글자인가 아마 그 세 글자인가 그럴게요. 다섯 글자를, 예를 들어 다섯 글자 이대로 틀렸다면 그거 고쳐서 쓸 수가 있어요. 4번을. 만약에 그렇게 성경 전체를 필사를 했는데 다섯 글자 이상 틀렸으면 그 전부를 어떻게 해요? 파기해버려요. 여러분 성경 필사 해보신 분 1년 걸립니다. 1년 넘게 걸릴 거예요. 아마 몇 년 걸릴 거예요. 그런데 다섯 글자 틀렸다고 어떻게 해요? 필사한 거 다 찢어버린 거예요. 이 정도로 율법에 대한 경외심은 우리의 상상을 불허합니다. 그러한 서기관이에요. 율법 선생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이 서기관이라는 것은 율법 바리새파 중에서 율법 선생 중에서 서기관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대답을 잘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한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럴 때 예수님 항상 어떻게 하여? 역질문하세요. 이게 랍비의 방식이에요. 역질문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아직도 이거는 누가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들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라.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서기관 놀라운 표현이죠. 구약을 통해서 뭘 알았어요? 전체로 드리는 그러니까 소를 통째로 잡아 바치는 뭐요? 번제보다도 또 각종 헌물과 제물보다도 뭐가 낫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이 낫다라고 했어요. 놀라운 이 해안이에요. 서기관들이 이 정도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러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다. 서기관도 꼼짝 못했으니까 이제 누가 예수님께 질문도 못하잖아요.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근데 이 서기관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 나라 가깝다. 그러면 이 사람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모르지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고 나중에 예수님 안 믿었으면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까워요. 이 내용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구약은 제사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죠. 그런데 그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건 아까 제가 어린아이가 이거 줄게요. 그거 바꿔먹읍시다. 하나님 고놈하고 똑같아. 내 누집 아들로 내 말은 안 해요. 예. 그럼 그놈은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제사가 뭔지를 모르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담겨져야 돼요. 그거 없다면 헛짓한 거예요. 헛짓. 두고 성경 보죠. 이사야 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10절부터 보죠.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기울지다. 이거 누구 보고 소돔에 관한이라 그래요? 예루살렘 지도자들 보고 예루살렘 제사장들 보고 예루살렘 왕들 보고 예루살렘 서기관들 보고 예루살렘 율법 지키는 그들을 보고 소돔의 관원이라 그럽니다. 고모라의 백성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소한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향한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런히 재물을 바쳤습니다. 얼마만 재물을 바쳤어요. 절기를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린다 제발 그런 짓 하지 마라. 내가 그런 거 지기에 곤비하다. 왜 그렇게 되었어요? 왜 이런 말씀하세요?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뭐라고요?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이게 뭐예요?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이게 뭐예요? 이웃사랑이잖아요. 이런 거 다 제쳐두고 고아 학대하고 과부들 재산 빼앗아 삼키고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제물 바치면서 나오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내가 질린다. 내가 네 속을 아는데

사건 일어났을 때 구원파 말 많이 나왔잖아요. 구원파의 교리를 한번 구원받으면 끝이기 때문에 저런 악한 짓을 한다 그런 비판들도 일부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왜요? 나 오늘 십일조 많이 들고 왔어요. 나는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요. 나는 번제를 드려요. 나 그렇게가 구원받은 백성 맞지요? 잘 보십시오. 내 이름을 이렇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는 우리가 구원을 얻은 나이다.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고 이 짓 하러 왔지. 세상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야, 교인들 너 참 좋겠다. 일주일 날 제일 실컷 짓고 교회 가서 용서해서 돈 좀 내면 용서 다 받고 아, 그게 좋겠다. 이게 교회를 비판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얼마든지 이렇게 이용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도 이렇게 뭐 했어요? 이용하고 있잖아요. 안식일에 제물 좀 바쳐놓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 거짓된 구원의 확신 가지고 또 제지로 또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성전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도둑의 소굴.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성전 어떻게 해요? 부숴버리잖아요. 도둑의 소굴이에요. 오늘도 교회가 이 모양이라면 교회도 뭐예요? 도둑의 소굴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말씀 언제 선포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여호와의 집 성전 문 앞에서 서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오는 자들아.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너희 길을 행위와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안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거 왜 옵니까? 아, 예배당에 와서 예배들 왜 오는 예배들? 이 예배당 아닌데요. 거짓말입니다. 이 예배당이 한 거짓말입니다. 이 성전이 거짓말입니다. 그거 안내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거 하지, 예레미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길고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자의 피를 흘려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 망한다 이거예요. 이게 종교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서기관은 뭘 알았어요? 제사보다도, 그죠? 제사보다도 절기 지키는 것보다도 뭐가 중요함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함을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뭐로 나타나야 돼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지금 천국에 가까이 들어왔다. 너 구원 얻을 때 가까이 왔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어떻게 된 일은 몰라요. 한 곳도 말씀 보시죠. 평행구절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했는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 앞에서는 어느 개미 큰 개미인가 했는데 여기서는 똑같은 질문에 뭐라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어? 이렇게 질문했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딱 역질문 하죠. 예수님이 역질문 하세요. 랍비의 어떤 가르침 이거 역질문. 그래, 네가 율법 선생인데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역질문 하세요. 율법 선생님 대답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있는 게 참 좋죠. 아, 이렇게 입장을 이렇게 바꿔서 보게 하시는 거 풍성해지는 거죠. 대답에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확한 대답해요 안 해요? 했어요. 율법 선생,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뜻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율법 613가지를 지키는 것도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613가지를 압축하면 10가지인데 10가지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람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예수님 질문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너 영생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요 질문을 했을까요? 자기는 평소에 뭐는 하고 있다? 하나님 사랑은 완벽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완벽하는 거죠. 왜? 수요일서 11조 다 한 거예요. 모든 율법 613개 다 지키 행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성경에 내 이웃을 사랑. 그런데 내 이웃은 누구예요? 같은 유대인 안에서 율법 지키는 자들 사랑하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신에서 뭐라 그래버려요?

0: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건 장로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그렇게 들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결국 예수님의 핵심 강령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말씀을 완성하고 계신 그 예수님, 말씀을 주신 그 예수님께 아 그러면 이웃이 누군데요? 뭐 하려고 그렇게 보이세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질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래놔야 질문 이제 안 하겠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진짜 모르면 질문하세요. 부끄러워도 괜찮으니까. 얼굴 벌게져도 괜찮으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딱 질문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 종교적 의식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죠? 이미 우리 성경 다 찾아봤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종교적 제의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뭘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이웃이 누구냐고 물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지잘난 짓 좀 해보려고. 그때 예수님 대답하여 이러시되 이웃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만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왜 제사장이 피하여 갔을까요? 강도 만나가 부정한 핀 부으면 안 되잖아요. 제사 지내러 가야 되는데. 거룩한 하나님 일을 하는데. 또 이와 같이 하는 레위도 성전 봉사하기 위해서 그 부정한 걸 강도가 피해서 가보는 거죠.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은 지금 누구를 열받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잘 섬긴다는 하나님 자신을 열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완전 열받게 하는 거잖아요. 제사장 까버리잖아요. 레인 까버리잖아요. 총회장, 노회장 다 쳐버리는 거예요. 목사 다 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사마리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이런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 개같이 치고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주인으로 등장시켜버리죠. 여행하는 중 그가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며 이르되 이걸 가지고 신약 구약 줬대. 그렇게 알레고리를 푸는 거 아닙니다. 그냥 두 데나리온이에요.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나 이 바리새인이 사마리아인이라 하면 그럽다는 입에서 말하겠지만 뭐라고 말해요?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입니다. 그래 너도 같이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 이웃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었으니까 비유해서. 그러면 진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푼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우리의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럼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또 뭐예요? 이런 질문은 또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죠. 예수님 사랑한 게 뭐예요? 요한 1, 2, 3서에서 나와요. 제가 마태복음을 하고 나서 이제 끝부분을 다 가니까 뭐 1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남은 부분은 1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음에 뭘 할까 생각하다 요한 1, 2, 3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한 1, 2, 3서는요. 요한이 딱 한 가지 얘기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서로 사랑하라. 그거 한 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럼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뭘 아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인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고 예수님의 십자의 살과 피로 인하여 내가 새로운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과 서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부모님이 딸을, 딸이 이제 미군에 지원해서 평택에 근무하는데 꼭 한번 가발해서 오늘 왔잖아요. 왜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시 반쯤 되어, 좀 일찍 와서 교제를 좀 하고 10시 반쯤 지나니까 이 주영 씨가 뭐라고 하냐면, 아, 시간 다 돼가는데 빨리, 예배 시간 빨리 가야 된다고 해서 앞에 와서 앉았던 거예요. 정말 감사했어요. 복음을 알아듣는다는 거. 복음을 교제한다는 거. 이게 뭐예요? 서로 사랑해요. 제가 처음 봤잖아요, 오늘. 물론 이제 연락은 미리 어머니부터 받았습니다만은. 서로 사랑한 것은요, 어떤 그의 서로 사랑인가 한 것만 보면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 복음은 뭘 줘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진리는 뭘 줘요? 자유를 줍니다. 근데 자유를 가지고 뭘 삼았어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이용해 먹는 그 인간들이나 복음을 가지고 이용해 먹는 인간들 똑같잖아요. 이걸 육체의 길을 가지고 자기 사랑하기 바쁘고 돈 벌기 바쁘고 쾌락 사랑이 바쁘더라 말이죠. 복음을 들었다는 자들 가운데 정말 복음 들었을까? 의심이 돼요. 정말 복음이 그 마음에 새겨졌을까? 의심이 될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자유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뭐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온 율법이 다 이루어졌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뭐에 이루어졌어요? 내 이웃 사랑. 내 이웃의 1차적 이웃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정말 예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를 사랑해요? 나 돈 사랑하고 싶은데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해요? 나 살고 싶어요. 더 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당에 나왔죠. 근데 예수님은 죽으라고 해요? 신앙상담단에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제 복음을 알고 내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막 이렇게 복음을 올리는가, 십자가 복음을 보니까 온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고 욕을 해요.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답을 간단하게 했어요. 사람은 살고자 합니다. 사는데 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복음은 죽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저도 창원시 연합에서 이단성 있다고 조사하라고 편지가, 공문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요, 세상에서 뭘 볼 수 있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거 준다 그래서 안 준다 그랬어요? 안 준다 그래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살과 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에요.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하늘나라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죠. 이게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니까 세상에 내가 죄인 줄 알아요. 내가 진짜 피조물 주제에 감히 창조주를 살해한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사용설명서대로 안 하다가 사용설명서 찢어버린 게 우리예요. 사용설명서를 찢어버렸어요. 사용설명서가 이 땅에 인격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싫어서 버렸어요. 누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보암직한 예수, 먹음직한 예수, 세상에 자랑이 될 만한 예수를 전하면 그건 가짜 교회예요. 사람들에게 싫어버림 받은 예수, 저주받아 죽은 예수, 미련하고 어리석은 예수. 그런데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네.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들이 담겨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전하고 나누는 것이 뭐예요? 지금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 알고 그 예수님 누군지 말하고 그 예수님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은 너도 압니까?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는요, 죄의 몸은, 이 죄의 몸 멸해져요. 오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의 몸은 멸해져요. 그 멸해지는 이 죄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담겨졌다면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영원한 생명을 담은 거예요. 천하는 불타 없어질지라도 예수의 생명은 영원하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담겨있다면 어찌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건 아직 가짜예요. 우리 아직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 사랑하는 건 가짜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런 기쁨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세상에 주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 전부가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이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정말 그 사람 새 가족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새로운 가족이에요. 그를 만나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를 만나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아도 해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아요. 교회에 이 목적 저 목적 다 날아가야 돼요. 교회에서 이 목적 저 목적 헛된 목적 다 날아가야 돼요. 한 가지만 남아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 뭐 때문에? 당신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하여 제산 받았습니까? 정말 성령이 임한 거 맞아요? 우리 한 가지 죄뿐인 줄 알아요? 왜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만이 우리의 의가 되는지 그거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 사랑을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맛 못 봐요. 부분적으로 맛보고 희미한 거울을 보듯이 보듯이만 이제 우리 지금 오시는 그날에 그 사랑의 완성이 나타날 때에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요. 그 사랑을 알게 되는 나라. 그 나라가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예요. 그 사랑의 완성이 십자가로 나타났고 그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자들끼리는 서로 사랑하지 말라고도 사랑하게 되는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들을 우리가 적어도 교회에서 부분적이나마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핵심, 모든 성경의 핵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만 하는 이런 우리들을 말씀으로 부수어주시고 깨어 부수어주시고 죽여주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을 당겨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하늘의 소리를 이 땅의 지친 마음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방송 들으시면서 이 좋은 방송을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지? 라고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빌립처럼 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에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단 한마디로 와서 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직접 들어가서 보도록 권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BBN을 소개하고 알리는 ITL 카드를 신청하셔서 그것과 함께 저희 방송 웹사이트를 소개하신다면 더욱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ITL 카드를 신청하실 때는 저희 웹사이트 상단을 통해서 신청 바랍니다. 언제나 좋은 방송, 은혜로운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시편 15편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서 2절과 5절에 말하기를 정직하게 행하며 옳은 길을 가고 또 진실을 말하는 사람, 남의 험담을 하지 않고 사람을 부당하게 대하지 않으며 옳은 사람 편에 서는 사람, 또 약속을 지키며 가난한 자를 도우며 이득을 챙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셨다고 하면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0: 하루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BBN 방송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아주 귀한 방송 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돈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몇몇 기독교 방송이나 단체에서는 그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 BBN 방송은 무슨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것과 거듭남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것, 거듭난 것,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다 같은 의미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이라면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거듭났음을,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1971년 가을에 AM, FM을 통한 영어방송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순수한 복음과 올바른 찬양의 전달자가 되기 위한 열정으로 지금까지 BBN 사역은 커왔습니다. 현재는 북남미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수백 개의 지역 기지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AM, FM은 물론이고 인터넷을 통하여 한국어, 영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독일어와 러시아어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품은 기독교 방송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희 BBN을 듣고 또 함께 하실 때마다 BBN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세상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디 이야기 첫 번째 시간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욱석 안녕하세요. 우리 자신의 삶을 스스로 다스리고 싶은 충동은 전 세계적인 추세인듯 보입니다. 그런 일은 종종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후에 촉진되기 마련이죠. 그리고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오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10대 시절 가족의 위기를 겪은 후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녀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은 후로 말이죠.
1: 넌 그 화재 사고가 기억이 나니, 샌디?
2: 전 그때 겨우 두 살이라고 하셨잖아요.
1: 베리는 여섯 살이었지. 네 아빠가 수채 불을 피우신 후에 너희들에게 석수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엄하게 주의를 주셨대. 그런 다음 아빠는 집안으로 들어가셨는데 수채 불이 다 꺼진 줄 알고 베리가 돕고 싶어서 그 어린 녀석이 끙끙대면서 캐비넷에서 가솔린 통을 꺼내왔다는 거야.
2: 그럼 오빠가 뜨거운 수채에 가솔린을 부었어요?
1: 그래. 우린 집에서 폭발음을 들었어. 베리가 불에 붙은 채 밖으로 뛰어나오기 시작했지. 할아버지가 마침 그때 딱 도착하셔서 트럭에서 급히 담요를 움켜쥐고 오셔서 그걸로 베리를 말아서 잔디밭에 굴리셨대.
2: 그 때문에 베리 오빠가 엄지손가락을 잃은 거군요. 정말 너무 끔찍했겠어요.
1: 전신 화상을 입었어. 얼굴은 완전히 화상을 입었고 의사들은 베리가 그날 밤을 넘기기 힘들지 모른다는 말을 했었어. 그 아이에겐 기적이 필요했지. 베리가 살아난 건 기적이었어. 네 아빠와 내가 교대로 화상병동에서 베리 곁을 지키며 쪽잠을 잤지.
2: 가엾은 베리 오빠. 공공장소에 오빠랑 같이 나갈 때면 사람들이 항상 오빠를 빤히 쳐다봐요.
1: 외모로 나타나는 것은 내면에 있는 것만큼 중요하진 않아, 센스야.
2: 하지만 사람들이 보는 것은 외모잖아요.
1: 만약 네가 너의 내면에 있는 게 마음에 안 든다면 그것은 변화시킬 수 있어.
2: 내면을 바꾸는 건 훨씬 더 어려워요.
0: 내면을 변화시키는 법.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에 이 여성이 직면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그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를 통해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신시아라는 가명으로 부를 이 여성의 실화 간증입니다.
3: 저는 캔자스 시티에서 태어나 두 명의 오빠들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큰오빠 베리는 심한 화상을 입은 후 다시 학교로 돌아왔지만 화상으로 인한 흉터 때문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내야 했죠. 저는 늘 오빠 편이었어요. 어쩐 일인지 전 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분과 가까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친구와 함께 몇 번 교회에 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과 특별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걸 가르쳤습니다. 헌금 시간이 되어 헌금 바구니가 돌 때 저는 사랑해요 예수님이라고 적은 쪽지를 써서 넣었답니다. 예수님이 저의 헌물에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저의 부드러웠던 마음은 또 다른 가족의 위기로 인해서 기습 공격을 당하게 되었죠.
1: 당신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생각해봐요, 알렉스.
4: 아이들에겐 티끌만큼도 해가 가지 않을 거야. 그건 내가 장담할 수가 있어.
1: 난 당신이 날 사랑한 줄 알았어요.
4: 사랑해. 하지만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떠나와버렸어. 미안해, 리노아. 하지만 난 몇 년을 기다려왔고 여전히 그 여자와 함께 살고 싶어.
1: 당신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가족한테? 어머님도 당신이 마음을 바꾸길 원하세요.
4: 내가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있을게. 그리고 아이들 양육비도 보낼게. 하지만 이제 여기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난 자유를 원해.
3: 저는 아버지를 문 밖까지 쫓아나가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버지는 끝내 당신이 옳은 일을 하는 거라며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후 저는 너무도 슬펐습니다. 저를 보호해주던 우산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죠. 우리는 모두 망연자실했고 이혼은 제가 11살 때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스스로 다스리기로 결심했죠. 저는 학업 성적이 우수했고 특히 음악과 미술에서 두각을 나타냈지만 내면으로는 반항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불손한 태도를 보였답니다. 어머니는 제가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이셨고 모든 학생들에게 사랑을 받으셨죠. 어머니는 저희 남매가 참여하는 모든 경기에 오셨고 다른 행사들에도 참여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삶을 우리 남매들을 위해서 포기하신 것입니다. 어머니가 두 가지 직업을 병행하셨어도 수입이 충분치 않아서 우리는 살던 집을 떠나 타운하우스로 이사해야 했고 그 후엔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큰오빠 베리가 집에서 어머니를 대신해 권위자 역할을 했죠.
5: 넌 너무 무책임해. 돼지우리 같은 네 방을 좀 봐. 그리고 숙제는 다 했니?
2: 다 했어. 오빠야말로 숙제 다 했어?
5: 건방지게 굴지 마신 디.
2: 하지만 난 똑똑한 걸. 난 늘 A를 받잖아. J바이올린의 합창반 단원이야. 난 나중에 유명인사가 될 거야.
5: 전부 속이 시커먼 이유들 때문이겠지.
2: 오빤 그저 질투를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프레이저 선생님은 나를 믿고 계셔. 항상 나에게 솔로 파트를 주시는걸. 선생님은 내가 훌륭한 가수가 될 거라고 하셨어.
5: 잘난 척은 그만하고 얼른 네 방이나 청소해.
2: 나중에 내가 록스타가 되면 오빠 절대 그렇게 말 못할걸?
3: 우리는 주말마다 재혼하신 아버지와 함께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사랑하셨지만 제 진심에 대해서는 저와 거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셨어요. 12살이던 어느 일요일에 친구들 중 하나가 저를 교회에 데리고 갔답니다. 모두들 일어나 앞자리로 나갔고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었고 저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처럼 앞으로 나가서 기도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 친구는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날 이후로 제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해서 잠시 동안 성경책도 갖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처럼 제 자신도 변화되지 않았죠.
5: 여기 아버지가 보내신 수표가 왔어요, 엄마.
2: 왜 그러세요?
6: 그냥 금액이 부족하게 와서 그래.
5: 제가 방과 후에 아르바이트를 구하면 돼요.
6: 안 돼. 넌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잖니, 베리. 우리가 방 두 개짜리 아파트로 이사 가면 돼.
2: 전 방 같이 못 써요.
6: 오빠들은 방 하나 같이 쓰고 넌 나머지 방을 쓰면 돼. 엄만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잘게.
3: 저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어머니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우리를 떠나시게 된 원인이라며 어머니를 원망했죠. 어느 크리스마스에 저는 받은 선물을 즉시 열어보기 원했는데 어머니가 못하게 막으시자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어머니에게 못되게 굴었던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너무도 이기적이었고 오로지 제 자신에게만 초점이 가 있었죠. 유명한 가수가 되겠다는 생각으로요. 그렇게 하면 마음속에 공허함이 채워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혼성 앙상블에서 노래를 했고 학교에서도 훌륭한 가수로서 유명해졌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치어리더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를 좋아해줄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10대 디스코 클럽에서 어울려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반 때엔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아버지 댁으로 옮겨 들어갔죠. 그래서 전학을 했는데 잘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한 밴드에서 노래를 시작하면서 록앤롤 스타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인생을 바꾸게 될 결정을 내렸죠.
6: 절대 학교를 그만두면 안 돼, 센스야.
2: 아니요, 전 할 수 있어요, 엄마. 제 인생은 제가 다스려요. 그리고 이제 밴드와 함께 로드 공연에 다닐 거예요.
6: 나중에 후회할 거야. 넌 겨우 17살이야.
2: 제가 리드싱어예요. 그동안 밤낮으로 몇 시간씩 얼마나 많이 연습했다고요. 여기서 제 꿈이 실현되고 있어요.
1: 이제 딱 1학기만 남겨두고 있잖니? 졸업할 때까지 좀 더 기다리면 안 되겠어?
2: 아니요. 지금 제가 안 가면 그 사람들은 다른 가수를 구할 거예요.
1: 넌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다, 샌디. 엄만 절대로 그러게 내가 그렇게 말했지라고 말 안 할 거야. 다만 네가 학교를 그만두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2: 이런 기회들은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엄마.
3: 아버지도 저를 단념시키지 못하자 아버지는 밴드의 키보드를 맡은 조이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에게 계속 저를 지켜봐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조이는 동의했고 우리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술집마다 다니면서 연주를 했죠.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저의 노래를 들은 후에 저에게 에스코트 서비스를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조이는 에스코트 서비스가 출장 매춘을 의미하는 것임을 설명해 주었죠. 그렇게 저는 인생의 어두운 면에 대해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저는 밴드와 함께하는 것에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수를 구하라는 말을 했죠. 그때 우리는 플로리다에 있었는데 공연이 끝나자 그들은 저를 밴드에서 쫓아냈습니다. 또한 저의 월급과 밴 안에 있던 제 옷들을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18살이었고 혼자였습니다.
1: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겠구나.
2: 전 밴드 사람들이 저를 위해주는 줄로만 알았어요.
1: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몰라.
2: 그래도 여전히 멋진 경험이었어요. 국내 전역을 여행 다녔거든요. 밖에는 무서운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전 무사했어요.
1: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네. 그리고 너무 창백하고 말랐어. 엄만 네가 그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2: 말도 안 돼요, 엄마. 전 로클론 노래를 부르는 게 정말 좋아요. 또 다른 밴드를 찾아볼 거예요.
3: 저는 신문마다 샅샅이 뒤져서 가수를 구한다는 광고를 낸 한 밴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디션을 봤죠. 그들은 저를 리드 가수로 채용했고 우리 집 근처에서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쯤 큰오빠 베리는 그의 고등학교 시절 여자친구와 결혼했습니다. 오빠는 분별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술집을 수시로 드나들었죠.
7: 야, 신시야. 네가 노래하는 거 들으려고 찾아왔어. 네가 실력이 더 나아져 있었으면 좋겠다.
2: 항상 잘난 척하는 건 여전하네.
7: 술 한 잔 사줄까?
2: 난 아직 21살이 아니야. 잊었어?
7: 아, 그렇지.
2: 게다가 난 내 목소리를 보호하려고 노력 중이야. 그래서 담배도 마약도 안 해.
7: 너 대학생들에게 아주 인기 많다면서?
2: 내 매니저도 생겼다. 계약도 성사됐고 모든 게 순조로워.
7: 야, 너 정말 나중엔 성공할지도 모르겠구나.
2: 내 무대 이름을 S로 바꿔볼까 생각 중이야. 죄의 첫 글자를 따서.
3: 우리는 미국 전역의 도시들에서 공연을 했지요. 매니저 덕분에 제 인기는 날로 높아졌습니다.
8: 신시야, 네 티켓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
2: 정말 좋은데요? 우리가 공연하는 곳마다 문 밖으로 관객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어요. 특히 대학가에서요. 얼른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서 무대 위를 휘젓고 다니고 싶어요.
8: 넌 정말 타고난 공연가야, 신디. 너의 그 뾰족한 헤어스타일도 멋있어.
2: 제 성격과 잘 맞죠?
8: 나 다음 주에 캘리포니아에 갈 거야. 네 노래 데모 테이프를 그곳의 유력 인사들에게 선보이려고 해. 만약 그들이 마음에 들어 하면 아마도 네 쇼케이스를 보려고 이곳에 올지도 몰라.
3: 그 레코드 회사의 부서 대표가 제 데모 테이프를 듣고 마음에 들어서 저희 밴드가 인기를 얻고 있는 큰 바에서 저의 쇼케이스를 보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자 사방에 있는 록밴드 음악인들도 자신들의 데모 테이프를 그 남자에게 전할 수 있을까 해서 찾아왔지요. 그 일은 제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저는 최선을 다해 공연을 했습니다.
8: 신디, 어젯밤 공연 정말 잘했어.
2: 네, 그분이 저를 무대 뒤쪽으로 불러서 제가 엄청난

0: 드러머를 만났습니다. 릭은 코카인을 사용하고 마리화나 흡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내 중심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한 큰 집에서 그와 그의 밴드와 함께 동거했고 그와 함께 마약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후 우리는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 그러지 마, 신디. 그럼 네 이력을 다 망치게 돼.
2: 아, 제발 진정해요. 록스타들은 항상 결혼을 하잖아요.
1: 넌 아직 탑가수가 아니야. 자칫 살이 엄청나게 찌게 되면 아무도 더는 너에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거라고.
2: 그건 매니저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1: 넌 잘 몰라, 꼬마야. 넌 아직 어리다고.
2: 저는 제 이력을 절대 포기 안 할 거고요. 결혼도 할 거예요.
1: 한 주요 레코드 회사 관계자가 네 공연을 보고 싶다고 두 번 전화했어. 네 노래들을 몇 곡 더 들어보고 싶어서 여기 올 거래. 하지만 네가 지금 결혼을 하겠다고 말하면 그들은 오지 않을 거야.
2: 아, 저 그 사람 사랑해요. 이력도 계속 유지하고 결혼도 할 수 있어요. 두고 보세요.
0: 결혼식 주례를 맡은 치안 판사는 술에 만취되어 고주망태가 되었고 결혼식에 참석한 저희 가족들도 매우 거북해했습니다. 릭의 친구들이 마약과 술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 나이 21살이었죠. 결혼식 후 우리는 그 집에서 밴드와 함께 계속 살다가 이후 캘리포니아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매니저는 저를 포기했죠. 캘리포니아에서 저는 릭의 밴드와 함께 노래를 했는데 헤비메탈은 제 목소리에 맞지 않았습니다.
2: 릭, 우린 지금 서로 멀어지고 있어. 당신은 당신 멋대로 가고 나도 그렇잖아.
3: 난 불만 없는데.
2: 당신이야, 당신 밴드 무리가 있으니까.
3: 그럼 당신도 친구들을 사귀든가. 귀찮게 징징거리지 마.
2: 우리 전에 캔자스에 있었을 때 훨씬 잘 지냈어. 적어도 그곳에선 공연비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여기선 공연을 하려면 오히려 돈을 내야 하잖아. 이거 정말 미친 짓이야.
3: 에이, 쇼 비즈니스 세계가 원래 이런 거야. 철 좀 들어.
2: 안녕, 베리 오빠. 어떻게 지내?
4: 잘 지내. 넌 지금 밴드와 함께 노래하며 지내니?
2: 아니, 계속 일감이 생기기를 바라는 중인데 아직은 아무것도 없네.
4: 그럼 릭은?
2: 그이도 잘 있어. 하지만 우리 엄청나게 싸워.
4: 네 새언니와 나도 예전엔 많이 싸웠었어. 하지만 지금은 주님이 우리를 돕고 계셔.
2: 그럼 지금 오빠 교회에 다니는 거야?
4: 예수님께서 내 삶을 위해 예비하신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 중이야.
2: 저기, 나도 요즘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데.
4: 아, 정말?
2: 타로카드 점치는 사람에게 갔더니 그 여자가 몇 가지 조언을 해줬어. 그 후에 친구들하고 같이 위자보드 점도 봤어. 그런데 좀 이상하더라.
4: 신디, 난 그런 곳에서 완전히 손댔어.
0: 베리 오빠에겐 제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죠. 거의 1년이 지나고 그 후 충격적인 일이 찾아왔습니다.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셨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망연자실했던 것입니다.
5: 당신이 그 일로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그분은 그냥 당신의 외할아버지잖아.
2: 당신은 이해 못해. 난 할아버지와 친했고 할아버지를 사랑했어. 그분은 나를 아껴주셨다고. 나를 데리고 낚시도 가셨고 내가 특별한 아이라고 느끼게 해주셨어. 참 재미있으셨고 우리와 함께 춤도 추시고 우스꽝스러운 일도 많이 하셨어.
5: 그래서 지금 비행기를 타고 장례식에 가겠다는 뜻이야?
2: 그래.
5: 난 당신하고 같이 못 가. 난 일해야 돼.
2: 알아. 새언니도 못 간대.
5: 그럼 당신 친구 결혼식엔 못 가겠네. 당신이 신부 들러리잖아.
2: 리허설엔 참석 못하겠지만 결혼식 아침에 항공편으로 돌아올 수 있어.
0: 베리 오빠와 저는 함께 캘리포니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기내에서 오빠는 성경

0: 책을 꺼내더니 읽었는데 그 모습에 저는 창피했습니다. 오빠는 심지어 말씀에 밑줄까지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들었죠. 오빠는 어떻게 공공장소에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지? 캘리포니아에서 오빠는 제게 제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말을 했다면서 사과까지 하는 것이었어요. 오빠는 자기가 결코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저의 용서를 구했죠. 오빠와 저는 한 친구의 집에서 방 하나를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저는 오빠에게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 나누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디 계실까?
1: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할아버지는 천국 혹은 지옥에 계실 거야.
0: 그걸 오빠가 어떻게 알아?
1: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0: 오빠는 천국이나 지옥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
1: 그럼 넌 그렇지 않다는 건 어떻게 아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그분은 지옥과 천국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셔.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셔.
0: 오빠, 어떻게 하면 크리스천이 되는 거야? 내 말은, 그러니까 내가 술집에 가는 일 혹은 내 사는 방식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은 아니야. 단지 그 방법을 알고 싶어서 그래.
1: 네 죄를 회개해야만 해, 신시야. 그 말은 네가 반드시 네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뜻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너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죽으셨음을 믿어야 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죽으셨어. 왜냐하면 그분은 아무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지.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고 말씀하셨어.
0: 기내에 있는 동안 내내 베리 오빠는 그의 믿음에 대해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했죠. 저도 오빠가 가진 것을 얻고 싶었습니다. 라스베가스 상공을 날아가면서 오빠가 준 책자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책에 인쇄된 기도문을 따라 읽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대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기도를 쏟아놓았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여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2: 신디는 결혼과 직업상의 경력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애청자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이 신실하고 진실하신 분임을 알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0: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과 말씀으로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지구에서 발견된 화석들은 창조론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왜 인간의 화석이 흔치 않는가입니다. 왜 오래된 돌들에 더 많은 인간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우리는 자주 갖습니다. 화석으로 남기 위해서는 그 생물은 퇴적물에 재빠르게 파묻혀서 썩어 없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생동물들은 지상동물보다 전 지구적인 홍수 같은 것에 의해서 화석으로 변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질학자들이 한결같이 그들이 인덱스 화석으로 작은 해양 동물을 사용합니다. 보통 그 생물이 작을수록 그 숫자가 많습니다. 이것이 작은 해상 생물들이 숫자적으로 많아 지구의 어디에서나 가장 밑바닥의 바위에서부터 지표면의 심지어 산 꼭대기까지 바위에서 이들의 화석들이 발견되는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들과 인간을 포함한 큰 동물들은 훨씬 작은 숫자이고 실제로 화석으로 발견되는 빈도가 훨씬 적습니다. 만약 이들이 모든 죽음이 대홍수로부터 온 결과라고 한다면 계곡들이 물로 채워지는 동안 더 큰 동물들은 안전을 위해서 더 높은 장소로 도망쳤을 것입니다. 작은 동물들은 곧 기진맥진되고 물에 빠져 죽었을 것이고 새들도 40일 동안의 심한 장마 속에서 계속 날아다니지 못하고 같은 운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들도 계속 물 위에 떠다니다가 결국은 죽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새들이나 사람을 포함해서 동물들의 시체들은 소용돌이치는 물 속에서 신속하게 썩어 없어져서 퇴적물 속에 갇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공룡과 같은 더 큰 동물들은 진흙 속에 쉽게 빠져들고 점점 커져가는 퇴적물 속에 남게 되었을 것이고 화석으로 변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화석들의 패턴은 진화론을 지지하지 않으며 오히려 창세기의 대홍수 기록을 뒷받침해주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BBN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은혜나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기도 제목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BBN 방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이나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른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간증을 보내주시면 다른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한 가지 이유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즉 아버지께서 제물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노인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하신 주님께 경배와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급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곁에 계신 주님은 잊어버리고 더 멀리 있는 세상적인 방법에 의존하거나 또는 절망에 빠집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 이하에 보면은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깨우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멀리 바라보지 마시고 바로 곁에 계신 그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짓는 이 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떠하나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그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로마서 8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거나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붙들어주고 있으며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해보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봅니다.

0: 하나님 은혜의 경이로움과 진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구약 성경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약이라는 말은 계약,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주시기 아주 오래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오면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처음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백성들의 죄악됨을 보여주는 많은 율법들을 주셨어요. 또한 장차 오실 구원자에 대한 많은 예표와 예언들도 주셨어요. 옛 언약에서는 선지자들이 메시아 왕이 오신다고 예언을 했어요. 하지만 새 언약에서는 메시아 왕이 오셨다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들어있어요. 아라비아어로 복음을 인질이라고 말해요. 두 가지 모두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서는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성경은 아브라함 자손들의 이름을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끊기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아브라함의 가족 계통을 통해 보내주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네 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왜 네 개일까요? 하나는 왜 안 되나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두 증인의 증언이나 세 증인의 증언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여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야기와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 단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을 택하지 않고 네 사람을 택해서 메시아의 삶에 대해 네 가지 다른 기록을 쓰게 하셨어요. 그들의 이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마치 네 명의 뉴스 기자가 같은 사건을 다루는 것처럼 각자 같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만 네 가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모두 27권의 책이 있어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메시아께서 그의 사명을 마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전 폭행자였던 바울과 예수님의 동생들인 야고보, 유다, 그리고 어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영감을 주셔서 신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모든 책들은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왕과 왕의 계획에 대해 점점 더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이제 그분의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볼까요? 때가 되었어요. 수천 년 동안의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 왕을 세상에 보내실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누구일까요? 그분이 어떻게 오실까요?

유대 헤롯 왕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가브리엘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하나님께서 아내를 얻어서 낳은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왔다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프리카의 아들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것이 아프리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프리카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메시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는 죄로 멸망한 아담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아담에게서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